0: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야 그리다 哦。老爷,讓他看這個魚啊。好嘞,讓個天文把不的無故這個啊,投資感覺到不念一不著,我拿著你都,點點沒不著的啊。我這老爺。老爺,讓個把不念一把。看不著比。老爺,讓看不著的,你你給他給。你那個讓這個用。我這老爺,讓個看不著要聽到底。我做了這些年都。
1: 新鲜的家人给地瓜运气也不错啊。
2: 过年的新把戏，你也熟悉的些没？
3: 看不错呀，有人。

0: 이다. 라바야 겨아. 미디얼 다우시. 뿡뿌 마샤. 라바 되아. 쫀지다. 오야. 문의 경고시라도. 장안 주도 가서 배 미래 경고도 와. 오야. 무디이다. 아, 진다 이다. 데미시다 민도.
1: 아자.
2: 장군의 좀 시라도가. 나주나 야다윤 교다. 바보바보를 시리 성부두게. 야면은 아 쥐다 십지시에 자기 가르치지 인성부두게. 나 미디오는 샵지 타랍슈스. 집안에 쑤셔고 치그지. 용아. 타네수 니랑 처음에 피아 요무요. 니랑 시오. 집안에 장턴다리 니 주도 칭마시.

0: 대시 디콘즈 따고들이 댄디 볼미 요리 가서지 치고 마시
1: 볼미베 나도 소통준이
0: 고치다 고마 체비는 정이다 고치다
2: 용구예 용구예 용구예 가렸어 야 벙시와 벙시와 랑 가르치니 봐 코나니 다디 랑 가르모니 봐 어 예배 제브레 셰다 셰다
1: 먼저 밑에 뒤지지 긴주 소르네 손다 주면 소수 있어
2: 디제 거봐 인스이래 키나 니가 세송아 상마 고동대 저 소유
0: 랑 그 잘라 과배 봐 키나 좀 얻어 디디 잘라 배 요지 아자 아자 나 양스 디에 승계 과 연지 뒤주 디제 돈은 수수 용과 사함을 침체 가져가 그 뒤에 내 니에 대 토마 뒤치기도
2: 진주 디니 파게 견더 니에 키나 니라 슈시에 못써
0: 범은 과도 아 범은 과도
1: 그런저 개우윤의 마집지 다우치야 그림바
2: 딩 아래 주무소 사실 기간 채모시된 저 주변 예샤신의 레스 아시다 송개비야 고수사 공개 둥구체비의 교수어주를 송기 최상아 시제 둥구고겸니 다우치야고 계주 기나소 묘주수를 삼삼하쇼

0: 감람하시다. 다들 사주 진심에 가시. 주자도 준비 맞지. 내좀 보자. 네쪽 제임에 엔틀라가 사주 나 좀 쓰는 신기지. 니랑 감람하시다. 용도에. 야, 대쇼.
1: 신신.
2: 봐봐. 봐봐.
1: 소리는 그만 두고 와.
2: 엄지 씨만 얘기지. 봐봐.
0: 봐봐.
2: 봐봐.
3: 야, 미리 비주다 아닌 거지. 자신.
0: 다이 네 두지 말아셔. 모두 또 별로자. 소주 좀 사와. 미신셔. 봐봐, 남자 맛있다.

0: 하체소.
1: 엄질아. 엄질아 여고베이다.
0: 엄질아.
1: 엄질아 여고베이다.
0: 여보.
1: 가라 제빈아.
0: 봐봐. 봐봐.
1: 셉셉아. 가라 제빈아. 아지. 라가 가셉아. 네야 만주 지금은 두게. 네야 매부터 지금 제시.
0: 봐봐.
1: 다들다.
0: 려여기. 자하 야쇼스름 수바.
1: 와주 예장다. 저장 도비나 자십지 요마시. 려여 자싱수 라시지. 님 가실에 주고 마시. 내 주치부터 제 라버데 미잔의 증나동 야미도. 이제 비스도 매.
0: 봐봐. 아씨 봐봐.
2: 오예라. 고무소. 나타는 고일랭가 챔비. 우디게 파남다. 그래서 마다 녀텁시다쇼.
1: 아 고야미도.
3: 신시 파린다.
2: 아자.
3: 파린.
2: 파린다. 아자. 증마사. 아자.
0: 잘려비요마.
1: 잘려비요마리스. 그래서 소주무조매나. 려요 다데디리 처르매아.
2: 오예라. 려요가 된다디 겐상무 녀치기.
1: 시민은 나가 연체도 없어.
0: 봐봐.
1: 저거 세우지. 도둑이 없는 도에.
2: 봐봐. 나 봐보라는 된다 시야유.
4: 다 뒤샤 뒤샤 뒤샤.
2: 봐봐. 네 탄다 오예라라 푸베 무이푸 하마데유. 바브랑게 데게데게 셰 려연다 아마르트아. 아마르 메균 제포 메사 망체 려연젠 거지. 나니엘 퍼스 7조유.

잡디 히는 지게 토네 있는 양수스 슈고거든. 지난다 잡디 톱 슈지도 오늘 니만 슈주고도 로체나로 럽능 신시제 메미서제 대 종종 체제 란데샤.

아제 세난다데 감동스도 감동디 인바 샤샤 오늘 너무 배사 사부스도 와야 감동디 있는 지게 돈에 다우수 수고월이 다야 담빙 원에 셴나 컴보 칼라 신부 메도 밀을 제부사 셔르발 단도 지게 히는 오늘 야 메도 기비교 셰유기리 스마링게 뒤즈이 휴는 인치 안주 지린나로 테제 신나 망부터 저야지 시가 폐쇼

0: 직제니도도 통근비 해바 침부 데이터 육제 요구 티 매매도 동외 럽균시 차비 최급 시균 더블로 파르바타 네디 땡게 가제 체제의 친유 강에 니버니 슝남 케르베 짐주 가바티힌 기존 가구의 파르교베 슝남 조 니부 초종 규 작교도 차싱 기존 가구 내 기존 정부 뒤규 파르기 슝남 추 케르바타 기존 가구 내 동린 정부 규 살리샹 파르교세 슝남 시엔테야 추 케르베 미타 추고로 문소지의 투동낭 조르가와 강의 수문이 조기업 레고 배우 코토바티인 뉴즈 포규 양사르바타 조종 추일러부 코토사라 신세 미 숨잠레 매베 미나타 직제 꾸지 체유 매바르딘 추고로 체제 주가우베 추기업 체규로 고겐 체휴 강의 시분이 초요네 조기업 체규로 춘진 테바티인 리도 조종 추 토네 캐릭터 키 뉴즈타 체롱 차부당과 롱조 템부 메바 소키 뉴진 체위 롱균 튼라부유 대토 균제 메바라 차부 퍼바타 목부칭네 미기 통제 충도 침범마세 상위기 내주 뉴진 체위 카도네 로교 체교로 고겐 체위시
1: 기존 도지주 뉴진 튼지 초카기 로교 도슈기 뒤주 텀진 체디 로교블레 튼 베유 重庆내 영어외 장小东타 四川내 영어외 李涛이 기종기 람바라토 제심 서지시 조디 로접 레드바 초로 더디 토바타 초고소 고대치 시
0: 서수기 참수 로접 랑고로 남냠토 서동시기 토시기 유바타 코르가시기 듄토 장小东타 李涛이 로접 초로 더디 토바타 가무기차 초코마소 저지체 유시 타나바 장小东키 나니 강고르다네 유고라 교근시인 람바르투 로베 카바르 조르네 기존라 뉴질하바 셰충우베 나주냠투 자라 뉴에디 니가라 용와 인시에 솜시 四川 重庆타 편종 사제 이마타 초지라 강에 체급 초시 삼계내 로교를 지배 닝도토네 고니키 랑고르당디 기존 총대도 쥐어바타 기존 총대도 쥐어지 지조기 도수 내급 뉴제 쿠토 동금해바 셰지 고니키 강고르기 가르스 체디 제스임네 수자서 식조입시 타나바 리타오이 로밤 도잠충 이내야 토담랑에 바로 토 지송 쇼크 내디르 로교르 미나마부 가고네 대도비 너니기 콘조로 정류키 박베 십시주부 유예제 솜시 고니기 강고르 샤스티니 레시 추고르타 로게 블랑고르 샤세 쿠시 옌베 칼로와타 레르마망베 사드 참마 랑고르 토치기시 주고르기 칼로와 멍판 쿤키 나존디르 렘네 니니 친수 가고네 대유예제 솜시 수부 태두기 캥베 루게 미나타 가고네 대베 랑고르기 칼로와소 코니기 쪽베 녜수자스 데라 데브데 토보통와라 용고 유시 냐람종기 쿠류 잔조와 튼조기 참모 편춘 직변 지로 지기도 제솜시 칼로와 편조기 가슨데르 레바시힌 랑고르 낭예기 유에 제솜시 뇌제 쿠유도 용치 장小东기 유리 리고 제베 하자라 유고도 교교 뇌동 제유시 리오토라 람타지네야 초지라 강에 제급 초시 3개내 로교를 지배 저와라 고겐 소미도 당나바 장小东키 살하바라 포장 보도라를 조규 바스 뉴스네야 당다 조토마송 레진 고급초나 조지 유예제 솜시 당나바 리타오이 머시 듄초수 로교 제바라 좀히도네야 로교 레든바 초로 초단 뜻디 토바 코든 제토바 코네 가조로 첨부 총시에 솜시 니에튜 장유 전 두간타 총결의 총습 조준 팅키 표현 윤종 딜레이 십수 주단 초다 라다르 시에바 쩨베 쳬바타 파즈타 로가 닝지 시지 참도제 총결의 딜레이 십수 테르총 딜레이 총의 냠도 토담 지단 사바 초다 치시휴 대미윤이 정용기 딜레이 십수 쩨덴 소조타 토다타 딜레이 십수 외 침디윤 켄와 소조마세 시림 지조 주교 뉴바야 체로 동조 티시 십수 주단 티류게 타 튼제 개고르 예유 대낭 딜레이 십슈 사공 예제 타 도다기 장경 중의 두주 토담 대구의 다용 소지 태 딤빕 차창부 제유라 만조지 드윈베 중의 카세 메바 타 십슈 첸데 메바 소지 내드는 시기 초카기 겐디 카세 수유베 딜레이 십슈 루튼 타 시림 지조 주경 뉴바 치르 동조로 군디 티비시 대강 타 총지의 총습 주준 팅키 사공 튼레 총라 단돔 추 日本 예베 德西바 丁立红旗 dilei shepshu chubdaan sheba tuyomba thi, todam tsenden so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조 군두위 겐지모차도 코로 충무 향상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라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쥐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人穷康里 충신 장부송기 고궁리 지린 집에 세고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

0: ये किसी मुझे लेने योग्य मार्टी बाबर ना आम किसी से आ रहा
1: है रागे थका स्ट्रेप समझूंगे मैंने निर्णय बात से थक रहा राही ना वो सोची चली रुमनियो यार लोगों दंगे में भी ना रागे अंगाशी हो रहे कोई भी सोंग याद तो मुझे भी चें जून्सु चें लेकर दें जिसे करी ना रागे दें जिसे 年轻的人不年轻的人也能让人家有我让做你做这样的月节的人月头也没吧每个这些人你都要看着这些人所有的人了去过你的经济的人际客户人这么这样给人家不会的人家让出不下来人家如果看着前面你那些个人的
2: 米具体呢你挖多农具没被两个教室拿着我躺上里面你先死吧吧你要卡巴起来张国华来说去最近呢美国中年多啊
0: 당아 중매.
2: 장이 누구 두게?
0: 네 레뇨디가 네 능매 탁주 제주노 용마지.
2: 소정 중미 장 능 가고 숨마시.
3: 계시 장 대피나. 요즘 상 장고 로시.
2: 디레 교수셔다. 네 바스 뉴유다.
0: 네 네 바바 켈린사 나 중매.
2: 자 바블레 비는 나 림부 차브시비.
0: 범의 화랑 개가 직 죽도게.
2: 첸드랑 아주 가시다. 셔다. 저자 신이 랑 지야치. 나다 중아마 주가.
0: 얘랑 지야치글매. 나님도 갱킨도 유배.
2: 라뇨도게 갱킨 저스 키우리.
0: 나 포교치 니 게마킨 수이키리.
2: 증마서. 나 표미히 갱디 니 케토미리아 다우시.
0: 범미화 장우이주고 삼제 니니 머스 마찬 용도게 아.
2: 장시 중에도 너 마치지. 장우일 쓴면은 나 다님도 총을 기우고 싶에. 장 용왕사 다 주제 문사시다 줌수고 얼어버.
0: 범미화랑에 나 통추 마치야. 나 무역치도 너 마치로 유니 드리베. 니 소 줌수야. 人们都 소라는 삼사이. 니 라치요.
4: 我是照三个米球是彭桑米来查个月牙的我是其他人来捐了三个月在意美国学习龙天做看不啥听到嘴过追美国学个这真的热巴拉阿姆拉疗愈个那子能大人米多爹爹姐大姐小时给你若不切削听到你落铁星星
5: 让同多两个巧是不家好了呀大说了哦星星让两个有你也得大说些哦爸爸你得点用的都洗一下好让俺你们都点的用的呀有嘛事爸爸你大老舅俺爹有什么可是疗愈老爷阿姆拉爸爸上面家是多大点俺有什么
0: 欧耶了

0: 어찌?
1: 오지. 딘지. 오지라. 지다디.
0: 니야지요, 아니다.
1: 대쇼히. 오지.
0: 장관이 제가 대도 소식겠다.
1: 요.
0: 이게 녀치요.
2: 선이네 베베 부정아 삽치르치. 비고 삽키 우르다.
3: 레시.
2: 야, 비고 키다. 우지.
4: 같이 줘.
2: 자기 보면 세미슈도다. 베레십시티에주.
4: 마스엠도아.
3: 암라.
2: 我不去看了这个没没心的可把用谁爸爸俺们兄弟中午三年主要有马的哟四度花下不是你的比较的鱼诺布不去看三年了让给托牛妹妹这样子俺们过的同多你的心压大下我们都要有谁呼呼都是过的 장원의 제세 총아. 고바 깊디 잡아. 럽시에 지금 도와. 곱더 더지. 조초초 디지.
4: 장게 나시제 된 그리 삼초.
2: 네 컵도 된 그리세. 수수 괜찮게야 고드.
4: 괜찮 가시 겨우시. 라지 가 봐도 이네 대 조시.
2: 이네 교다 면은 그 제스. 라 지도 게 큰 제시메. 계속 괜찮라가 라르 메비네. 라 타데 디지 쳐시 비아. 장루부도 시지. 다 괜찮라게 미치 가 봐서 가 조시. 나주 타자나 미상은 괜찮라게 치용 조시. 장게 코알 참여시야 고대 이베 아. 지. 라지 카바 토이네 대조시. 이네가 저 니네 셰셴 카로제.
4: 니 루부터 별사 전교인.
2: 알레. 케닝아 라지 렘다가. 드릴레 오슈. 소고 워등기.
4: 조야 삼루드 케닝아 내규.
2: 카리나. 계속 양시 아.
4: 오늘 전에 나 신도 민도. 장게 인지 셰위스 워즈바. 케닝아 신조인. 到咱那垃圾人垃圾上嘛，经常那个摘鱼不着，空了的话，记得垃圾个水没新鱼呗啊！你多着的，
2: 意思嘛是？
4: 肯定的嘛意思，俺光顾用两个的垃圾煮米汤去，然后洗几日吧，俺来洗几日，好做工作，地里嘛多，你给送几日来么多啊？没准俺垃圾个水摘鱼没让个新鱼呗，臭几日我噻，顾不赢那么多，忙着清嘛去。让些塞汤去。
5: 괜찮아我那你都是读的，
4: 结束些多呢，俺往不用结束些，马前钱莫少，经常那个人当俺是用多，各种人民那个有啥个去，他记得，都和俺最娘，给不可能给能给，让对些，目的的这些比呢，工作心大的给，能记么多痛苦些，阿家家伙，你让了他的些，如今甚至是这些要买些，他的电话打这个买是不？你这个应该怎样怕他这些不是？让给爸爸这个月的，明天让婆婆这个月买个些。
5: 嘉欣，嘉欣，
2: 赵嘉欣，亚罗达，过去的嘉欣，永固月，永固月，过去的嘉欣，
5: 永固月去，出发去好多。
2: 你谈的可是啥对的？多多人就是多啊。
5: 啥也可以用这个，爸爸还没给的，谁说的？
2: 爸爸还没给的，存到手机里。
5: 大学的训练老没用去。
2: 爸爸妈给的存到手机里。当初的训练老没用去，爸爸妈硬要打个就是。当初说去，谁都说，你这错着了。阿拉去读路的。让哪个睡去扫是吧？让东西点点药物多，俺让老去洗衣，你那里是年纪的。让
5: 婆婆去忙着，来看了姐姐下，马进去看去呢，干来看不多哎。
2: 갈래 시미도 이내가 다들 제대로 미도
4: 같이 좀

0: 다도 거의 치자 야침 수고시 이내 미심 튀야 켄도 밀라무 구조디 주 큰 좀 주체 때는 처음에도 생비
1: 랑샤당 제위나 미상물로 이루 순대 시비시체니 미원유 세든 야우도 서워 봐
0: 다대 튀러 랑참가 대다 타지니 망망 주의 이내 년 그저 때네 수수수수 주니디 오네 꼼꼼 주기
2: 랑샤 탁시 타당가 나즈 랑메 사드 긴데스 비제 고메 신구 요마시
1: 랑메 기라니게 창고 창샤제 직셔다 긴니 랑메 손나 두게 나라소 照상了 군주 라네메베 리더부 나즈바베 림데드 기니니 우다모토베 선남해 두게 년원의 신의 리지 마샤 리숨르샤 기니니 바베 예율데 기란 숨조 라네메브샤 거브니 기란 숨더드 나 照자신 킨스 능무 아이 승비 이내 키란소 라는 매베 겁러 미신 다장 시사 제주는 용도에 미신 다가 셈나를 니우 초모 토베 사주도 잔 용도에 키란소 제단 카림의 신규 유배 도시 상타사 니에 토도 키란소 시오 타가리가 담비는 레브 레장 등글다
0: 자기 수서 카야스 마친 용도에
1: 나 원에 라는 매베 김사디 맵소샤
2: 네 미신달 뉴스 제송해. 네 답도 미신달라 생시 진유매. 대답 먹고 싶을 30도 봐. 네 진짜 진도 매보다 당리 진도 매상이. 이다. 계좌 삼이야. 다음 미집사.
1: 샤나 제스. 직내 유배 계시라 셰마요. 나 랍자 계주 뉴매 고스무도.
2: 네 진짜 셰야. 수수수소 가고 수유수유. 진짜 진내 유마스베.
1: 카마삼데 지구지리라 정수제리.
0: 다지샤 처유마스베.
2: 주저,我去学了能行强菜的这面，可是你托马对为呢？路是咋来的？路很近。米萨，我晓得不？你这有马的，家信了对的，卡给没差多。哈，卡给没差死，伊那阿米萨见面的，我去那水车了没事咯。第二个老师，我拉斯对个，第三日当把黑老师啊，伊那把老师把阿妈心这水牛马的。你先去约，你家爸爸给写的大料写的是不是写了起？
1: 我那给不缺你们多，
2: 嘉欣，爸爸阿妹拉玛达撒许的生日生活是，人家你八月的呢，过年个亲们女呢，生日俺们家是热闹过是。
1: 对着小孩们多，我那小孩们多，俺老爹怕被伊，生日吃好多。
2: 前头怕老些，爸爸阿妈要接续。
1: 用啊，
0: 肯定行啊，
1: 爷们特别你们多老着。俺们家吃好多，俺老六姐你写的。
3: 年龄了，李东宝是一，公开东大努力宝，然后让不起他们生意，让明开事业。
4: 那张旭是个月，朝鲜这边进了去的谁？
3: 那个嘛，别大家学的阿姐。
4: 俺李东宝的个月。
3: 谁李东宝的个月是个嘞？你看俺们大家学的。
4: 李东宝的个龄，搞着这个图是不啊？
3: 让学的，你看俺们这，像俺们这啊，让给你那了，蒙古的这六年月了不啊？
4: 啊，是三亚多子，看俺们那么弄，像俺们那路是不啊？
3: 让给娘子娘汤嘛了呗啊，三毛肚呗，蒙古子女，看俺们那路去，吃过去。
4: 可惜是爸爸。
3: 啊，这家伙，电视的，让俺们看俺们那真路去啊。看俺们怕过去的，老住不着去。
4: 阿妈，看俺们那蒙古路呗呢，老吵了是的。看俺最嘛些子，忙着忙着去不是？对的。
3: 啊，这让俺歇一下，三毛肚呗，蒙古去不去呢？看俺们那了，顶着一年月了呗。到底，同在牛耶。
4: 三毛肚子，你那路下，你妈早就不检查子，恐怕你不得吃不着。让给媳妇他个谁？俺三亚媳妇当初通的，喝不到一回呢，养的娘们的生活去，学过喝不到一回的。
3: 阿妈，三亚同住，看俺们那路边能当面不得，可把下面的，就是举路不起面的，出来住谁？他个谁？让俺妈也不学他。
4: 看的，今年俺呀，干过一回呗。 生日年假期了，怕是里面才泡不开水哦。今年白白的泡不开水。
3: 啊，这大这是，他都不到中秋节节的，他多半也不至于。
4: 让你呢？
3: 这，好笑的。对的，俺那个家伙的啊，那么早老起床。
0: 爸爸妈顾家妈的啊你养了两个亲姑
3: 张嘎爹鱼的
0: 星宇星宇顾家妈的啊
3: 那爸爸洛西子李东宝的跟你肯定是亲姑
4: 让你认真这真给别的出去住下
3: 你两个认真这个住
4: 你也就安逸的你也就
0: 爸爸请你顾家妈的啊你也就你也就顾家妈的啊
4: 哎呀答应了六六姐的爱鱼
0: 我最拿了举重的是洛西尔嘛是
3: 洛西主要生活的位
0: 我兄弟我最拿了洛阳是新我是吧
3: 您这大家有嘛是
0: 兄弟拿了洛西比呢搞不是不是开个钱没吧我最能点用的爹姐这都出过啥你你那片最重要些你你在了天气我最洛阳的洛西苏大大在这车边电车不是皮给那阿家许多你三皮人也得有你记不许多啊车边去的刚不雅给你明了是苗苗死的阿家的刚不雅了他爸下都到老婆你过来也会多啊我的舅舅也没许着求罗有姐妈年里你刚不雅了娘不下过来也不见爹皮你那家心帮家得不见刚不雅了下哪屋哪了可这是什么呢家信四天的撒下我你是不是洗衣球特别姐家信给我们送一年你们你们的那么乐的家信给德国是不是这样的下
4: 弟弟家信老你子来个有个人他的贝贝子有个马人那个做叫不送子这么子也是他女儿胡巴有事就让嘴这么子有的
3: 我弄了子让他去做尝不起你们的
0: 你们你们都可以呢别是兄弟你念你也别的是不是不是
3: 对的记住哦哦哦
0: 阿妈阿对啊对啊
3: 要我求是吧
4: 我爱你们都这个人的你的咋多咋多妹妹
3: 阿姨对阿姨求不见嘎嘎嘎
4: 大大的咋的
3: 阿姨你求不见是的
4: 家干那么多咋是去路由的洛西藏藏不出那些面罩
3: 阿姨你真睡不了然后出生水啊开不去不
4: 大哥的娘到我广播店里边，伢弟弟躺在墙根上录像去。佳慧，今晚菜女娃出去，没让水果煮好去吧？忙活的热女去。
3: 对的，得记住，让你也少给不得。哦哦哦。
4: 这洗不起给不起嘛？
3: 别水果说啊。对的。
4: 对，安逸的，安逸的。
3: 少给少给，
0: 家里给你用的，家里给你用的，
3: 也家里给不多。
4: 对。
3: 我是，啊，开心吗？谁？

0: 아마 아마 다니 마뉴다 아마 아마 갈로요비 아마 자체 갈로요비 아마 갈로요비 갈로요비 니샤 콜라브라가 칼라체가 유드난다메도 아마 갈로요비 아마 갈로요비 나시나 바구다 나지마데 아무 요바루 아마 나지마데 아무 요바리 아마 아마 아마
1: 잠만 무시 공부에 고쇼게 기랑즈 용외바 아메 통비나 什么也不说你落地不用给马里送给爸爸老师大了我让这阿们拿了可不是不接你们几年的 你要装不进这座谢马车既然子阿妈你们既能略略接下来用的爸爸
2: 你来阿妈所有成功吗下过了不落地也接下来<笑>

0: 자신 교 도구배드 자대시야
1: 봐봐 니 아메 니 고시에도 갈 수도
0: 아메 랄 시에도 랑게 로요는 야우 하츠 요마시 또 심부치 르르바
2: 봐봐
0: 어야 다 상마 마 되다

디게라즈 아머리 아메시야라 켄즈모게 아마키베 공을 타고디 니름스다니 니름나라 장노우스도 장노우디 켄즈 아메고간 파피 추비 제자 모게 디데니 부지 지샤 진주니에 포모디 미즈지 도시라 한양고 지그리 시에브리 나가 아마 라갈레 카스 탄다라 니에수 야구오치게 응고

0: 아자 디링 아무튼 들로야 가르쳐서 와
1: 치료 내가 연토 미두스 광고 쉽이
2: 가르쳐서 와
1: 나 레고 쉬고 삼주 따다 수준 같이 내가 쇼스기 차기게 치자
2: 지샤 나스네 레고 쉬고 야시 기나주 괜찮라스게 돼 혼들 하기 큐는도 레이 기나주시 윤보 수수세
0: 아자 가르쳐브레
2: 디콘 라님도 메자 신마시 혼수 괜찮라스게 돼
1: 나 지샤 지샤 마쇼다 나 공문 마시 세니 레고 쉬고 주니 자 그리 쇼소 드리 공스 질치 마시베
2: 공스 마르다 쪽부시
0: 그치 란탄다 신조이네 미초아시제 기시야가지 쇼다 그제 쇼소 아
2: 디링아 쪽부네 도스 도용두 니 모부질 모시게다 러비
1: 샤게 몽데레 디디 치제 가르치유 아 레레 가르코유 메치네 싱크르베
2: 라가 가르치유 구자 다부그레 시다시
0: 모제미가 람터르단주게 제자치 디리나 로욘디 총니기 대만 고신여샤 모겸예디 랑을 가지고 오다죠
2: 赵小慧 니랑 지야슈 총기 제시 추다 저와여샤
1: 랑기기시티 가수워지에 니야 고쇠 무수
2: 니들이 모교 바심비 모뱅아 총교배시고 추다 저와여비나 땡대 바르바스기 세상에 지루지 다다 삼다 대비다 추다 저어유브다
0: 추다 저어유비 어 디르추여리 디르추사디 랑게 싱귀베 기담나라 디르추로 사선 갑주기므 무이마르베
1: 그주시만 영화시 소무이 먹고 디제여시 너 디르추시다니 기담 추추지로 콘체쇼시 딜레 갈레네 추가출레레시 디동 다즈바
2: 니 지루지 다다 둔다데 삼다 대비 다도 총제 도라 추다 저어유베시고 깁삼 먹고도 가솜리도와 당고디 류송 대제시 주주유배 칼통야다 등등 큰 춤주들의 여시 니부디 워무교무 부구통야드제 등도지 가래스나 아라 아라가보다 비라 세부 마무 어 마마시 중국의 아라맘시라 통매봐
1: 자신 예란 시이다 친의 종야이 류부소야드주 자기 종초무용아 니 대비 푸유도미이는 가사가사시다 푸유도미이는 양가사시 두도 경고다 부구도미이는 가사시 고주 이긴 다그랍 시기 계속 양대 제유는 나도 참고 주의 통주가 이치야 여마시 간다소 초명아
0: 제자 나도 중국 민세를 고고단 데스 거리
1: 당시
0: 차과다 대기관 코엽다가 참여 지식인데
2: 어 이내 어머 교무디 총가 먹고지라 계산 전부도 디나 쇼워서 내가 오르샤 개시슈디 어머 부고디야 손사 처음부터 야 전부민도 제자 알아르샤 赵小慧, 今天就是三个人对于 阿拉克的情报者啊
1: 阿拉克也有一个球 中国没看到的 阿拉克蛮多年有的
2: 阿拉克也 你也三个人有我的定义
0: 就是 阿拉克出了这个人吧 没去给别人 那么三个人没保佑吗?
2: 윤도 가르 주야다. 예디. 류 가르스나. 강구 주야다. 보세 주야지. 보수고야. 이다. 대대다. 아시 대대다시.

0: 소모 소모
1: 예심나래 동예시라 예 이래서 시야가 좋으세
0: 소모 나쉬다 니지만이 폭도 담아요
1: 야 피피 야 로시 저 은이 니도 없어요 저 장밥에 rimu chik chi tu ya sam ka chum chu tang gi ye shu chu tu che chu nu to zo
2: so gu sa ga me za mi ri da po mi ni je shi
3: ale
2: he su su sa ga yu si tu wa sha yi tiao ya tu su shi ge da
3: ge la ni shi ya gong mo sa gong mo sa
0: chu de ni da mi ni wo sa
3: ni gang su ne che ne
2: mi su ra bu bu ri sa bo shi po mo ri sa mo yo ma da
0: 미시디레메베니도빈게
2: 중두네 묘소 지어다.
3: 걔라. 모나민군에 샤이 태웠어.
2: 디제스지. 띵지. 샤이 태워 산주나 주두. 마데베다가 미지야 주요 없이. 개권이 따스제베다가 오지지. 표면 로드도 시부지 시부지. 부 불이 삼버다. 오디제지 민도라 샤이 태워 따버시.
0: 나야 갈스이.
2: 아. 你到小赵连州所在我最喜的是一
0: 嗯,
3: 我去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2: 수수수수제인다.
3: 됐어.
2: 교수.
3: 걔나 심부시도.
4: 저제다 야고시도.
2: 지게다라. 공도 제미도 그제 쇼시.
4: 니라라 치주 종류 제 쇼.
2: 치주라. 지게다라. 디네
4: 제거 조소. 라소소 딘교다.
2: 아시 지게다라. 어, 걔나 공부시다. 탄당가나 주 담배 알아서지디. 총이 교부 같이 유네. 먼저 소치대 민숨기라 수여봐. 로직 조소 치동자게 해봐. 기랑게게 치주드게제 뉴줍지 숨비나.
4: 자시. 대문에 자샤사 되지디. 나무 같이 유봐. 라르센 이큰 징마시. 네 김치 유제 동비이니. 고문 이게 승부 요마다. 중도 주바 주디. 고문 조제베 스부나 니게 유. 던도치네 하라 큰스 뉴미. 做罗源的托布子托边拿了在你路也第一呢萨罗布达在中主家起可能有牛面给谁个的对我呀吃出这些准备呢给我们说起面临下我们的皮斯人然后呢常过些呢团结主面子的下他的让个谁不信过呀起了
2: 让了我们吃酒的配备等到检查卡斯卡了区别怀孕错不要的第三名的军落去学习让给军落的别具要过去性命的话这是基本上了你也打去学校
4: 자시 니에 돈도라라 你要是想要我就我出去，你今啊深圳的机票卡呢，让给若巴达罗斯了不？Lisa。
5: 李三，今天你没多少，我马上就送到。今天你没多少，过年我是等你的。嘉兴康生。
6: 李三，康生。我现在要求你出面送个人。嘉兴，让了几天的离开的云里，李三了，最近出屋里，让给同学劝了嘛去了，莫让个那个军大，我呢要我去拉钥匙。是，你听着话。 Sam Lisa, jirtang mi shimian za, nye tong juu sa che tu suma shi.
0: Jinzhe kwa jia xin.
4: Da zhi is, xiam gi lia gheng zhe che gu mi, kira nye zhu tu chi, li zhu yong bie min du shu gin da.
0: Di nye mi leng a jie, Shanghai ni nye shu le bie xia gam so shi, ba la gong lu to bu xie, cim ya gu mi za, zhe du na lu jie di chue pi ne, cu ji yore la ju de bi yo shi.
6: Sam shi la dang duwa, rang ba la le ji pi ne.
0: Ah, yore.

0: 누나 대보지나 선배면서 기부도
1: 선배 기부잖아 자와 가르쳐내 림표 용기
2: 사연나다 동해나다 도해나다 새름 붙여다 같이 쉬어주래자
3: 대화 마들 깨워 수양네 탕부총나 대례 파바지
4: 地堂的女别错接堂今年社区你也跑老不远今年社区你没他们接堂跑你不远色动路群 吕中未参 장아라토난 로튠맨주 지니서구루 문진양타제디 대당당 마오관 송경창

0: Tering anzu kyarum zhoshi. Pazu qinba peche chuzu chudun chi gongshi. Langba korona ya tuzu mambu tinze chi gongshi. Tando mabitsu wa tuzu telemang gongshi. Tanda anzu acha chongzo deje lega zo ni acha kyarum qinze dao miri ngore gyundian ki mabitsu gongshi.
1: Wan wan chang ni. Lezhu lop jen lingni sunbe. Kuriyu kyebya tenei ki tsensi minashi yinshi. Tuyu rinpyo na, sobyo zadyo kyaurum ki gingu charabtang, namden yundo kin reyo le ryun chukyeyo. Tadi kong aja kyaurum kuyla gyote, mabi suydu chegyuri.
0: Tenei, langgo zhosa kyuni ramintu. Cheza kyaurum paliya gangdama zhogo keba. Langgo zhosa ne, mabi suydu chese, dushu kibe, kyaurum yusati paliya, 배제를 지리 시점지 역시
1: 콜라 용기 넘시 초르침배 잠리 사조카 캬그롬 나르중요 메베 뉴제토니 슈룬조기야 초비 사도니 랑게키 총고 아마티 인라 짱부 망부의 총고 아마티 양이 디게 강르탕 경루니 70레 뉴베 도구르치사 조디 자 유토 비든지 시제체외 캬룸 유여지 대낭의 찹스르 신대바니 아타 캬룸이 대서버 토제니 미시도 조개신지 자 유키 믹스 캐준 냄베 기캄 쿠르유라 송교탕 심주 자체 렌주롭친키 페토 랑교종 림베 체류 유키 체리더시 체제 심주 서지 당부대 종리 캬룸탕 니고르키 기캄 쿠르유라 체리기 더십 체린탕 심주 제시유
0: 코르 용기 남두 초르 친 유자 롱감 체메 상외 코르기 주제 토르 친 여시 제자 사두 캬룸 슈유 티베 교르 친 여시

0: 마베 수도 제발 규림시 원원 상기 딱바라 작바 티지 쿠니지 냠도 페디 차로 마보시 규시유 원원 창탕 작바니 로망게 레로 임베 깨자 마보 쉐미 껴바 마주 직규 요구유
1: 마치루 니도 쵸피 로로 게 리우용 친라다 냠도 쵸비 사도 용두 차봉 와시죠 치료 유료 주도 잠바 베드가 니 냠도 시 ngani ngari tha sigzi nakchu ningchi chamdu jeli ya bedi nyamdo shi chabu ni nyushi ba nyingu chi shi
2: ngani nyedo chuklo ne su cesi lyagar shubu yi a thada pa do lo nyishu chubi
1: chakwe dagwa nganang da yoma shi rang yin ji sabsa che uri sik shi kachide kudu zamba simgui chimshi ra tip chu chire yuli ya royal cha shabi na chabu tha lo san pyu je tando rogu ma huyo shi nga zu sangma jenju dabu che 강에 체류 기도 냠냠 치기.
0: 작반이 마시 칠레 센시브식 미야. 치료 유티 코르요라 균가 첨부 여부타. 치료 유티 내게 냠냠 표송 서부 여배. 로버트 원진이 제급 작파 여지 까네타 닌가타 레라보 탁주치 투기여. 현진 준다 매배 마주직 듄티 예제 여배. 관저 캬룸기 닌가 망불레 줘대. 자치 마비 망부식 취도 제여.

0: tuyun chuzui shi zam gang tang mar yue jie. Ata kia rong ki nam ba ti, ngan zui ming lam tu chiar. Ku tok xin kia kio tu nye bi kia rong ti, keng ri xiong san ni yu yong xin. Mbun bu mang wei ridim ngun ni tu le yuk bi, jin nyam chi le tu. Nye ter nye wu rup tu chue yue jang, kia rong chi lu ka zui nye wa jar zi, ti zui ki cheng su chi wa yu. Gong se sa wei tu le lip jang, kong zui tang tu ka la se me bi. Chego dokpar yu.
1: Kharum yu sa le chotu, pake tangchi duwa, te kala dadish sa tu, se chana mabitsu ga chokshi.
0: Kharum ne mabitsu rimshi, kondzu lamgya nangyi shimba kirgi yu. Lungi tu se sa yu gyun tongyi. Kala dadishik se chi, mabitsu du chego su.
1: 雪军一年马肯这次跑步是没。哦，可是俺是拍那马跑步。这是拍那马多，就是民族。拍那种。拍个雪军是多啊，拍那几只，拍那几只，太接力呀！学拍个多民族，没事得劲的。哦。恰如雪军可以去，恰如嘛，这是多少几套呢？恰如阿没确定队员。
2: 하와이 퇴근 토리아 테니 캬롬 쳔부치시 아 캬롬 쳔부디 유자 캬롬 데쿠네 슈르균냠토 지샘라 케르웨 응웨베 캄카레 유미 셰도 토시
0: 아다 캬롬 데 페랑 교초 닝지 총기르 저유 종 저유 롱도 총데 아다 총저 난 콘소 유타 태양 히말라야 리규타 티주 리균데 참소 네 유지 페난 콘소 서브 마셰기 시게체웨 캬롬시 캬롬키 네모티 낙습 교육이 리샴 파르켜비유
2: 아차 캬롬 테니 베르 서브 마쇼기 캬롬 치시 니니 아차 총주티 자유리야 역시 자유니 탄잠 교육이 손자 힌두 교주 튜룽 장게도 교세 교치시 테카르야 캬롬 타나 제냠도 네베 믹세기 제존타 아 믹세기 사감 책수지 내유자 나츠 심주치야 조티 정중키 쿠리오시 디스지 니브인다 이나 루슈아 자과 디스지 숨부딘다 마베모루 권리야 기담리야 추시에 팀 숨도아 교주 디랑기 추시에 팀 숨도아 기니 뒤네 교다 캡지 뒤에 추시에 돈라 나츠 마베츠도 지디잠바 기담 피주치요시 ti kye di budu, mabi mana kwanla ya chubshe donya ti ti kwanla nangbi mabi ta tarik di nyi majibi chedu shi. Tando gyugju tirangi chubshe donyu zamba gigdam nangki zazoro ta gigdi zama cha je gigdam nangki chu ti shurgyun chu ta jibu yongyu gelin chibi chedu shi.
3: Ge gugi?
2: Rang gan chen je keulin che se kebu yosu di duge mish do yishda.
0: 不给点点钥匙你就茄子读啊他的设计送不了的是不是起来哦我打开了一下出钱不读啊出的跳入我出钱是马别林别去跳过忙不行你不疼
2: Kyogun 슈르주 교자
1: kaji ting zhibu shira yo shi, tanda ngan zui tong ye di zuni ting tong du shi. Du zi tong du, shur ju wo ti, kya bu son za, te zang bi niga yo ma shi. Yine shuo de cha xia bi na, wo di cang ma, kya sop chang yo shi. Tengi ngan zui pan nian da du, ting zhibu shira du, che zang kya sop gang li ya kong pa po du, wo li ya, bai di ting zhok shi.
0: Ma bai cheng xi, ce li reng xin tang, cap zui reng xin gen lin cha chi. Kya rom ne mui ne mi zhao mang bu ni, zha bi lin ba tang.
3: 27节课记忆。这是。这是什么？出不些什么啊？听你给过啊，我也念几次。听我们去马背提达，连着六千起，今个车的新注册的看了估计，起来明年十节才能谈，一十起就是。
1: 아자 캬롬 자마세 도유 토강키 캬롬 유제 청마 뜻십 체련 제구들 가르레스나 나주 뜻십 체련 제비 정시 시소 캬롬 쇼차베 지에나 쇼르주 므베캄 가르케주고 여바타 므베캄 디달이야 므베 가르 유미 다토시 단도 나주 레가 조지 가르레스나 기생 토비 깅의 처럽 무제직 디조야 진의 가르 유미 심주 야부지 지규디시 깅의 처럽 무제직 디조 kisi mii riri ya pimpa yobi na rengjungi ngubi kamta nyamri tupje nga zu mii supo ta nga zu sisi bianchu loto soli ya pinto nga jenji tuan tupsi
0: Ata kyaromni pegi xalui gyugi chukung kejengi tesi yinsi mii gyugi ata chuvi chungu yinla 我家能力呢, 日对帮助马里, 恰常为健康控制了, 吞天加力。 肉子切为能叠开汤, 连线能力什么月饼, 恰容汤, 能力娘们的切都拍背, 尽重心出于。 天啊, 恰容起强力铁, 阿扎创作拍的月饼, 那天密切切准点背, 吞天作为控制出于。 重罪你我的心动卡了, 新的保卫忙不接应。我在铁站买杯新的保卫液，那天没那么的，全拿了些。公路我从那住了拍拍，江市里，阿扎创作了几张月饼，新铺了送给谁？看给他的，新国居拿在车底前呢，那么些也把他丢呢，找不到人都，新的保卫各把人住在有。
4: 先生，这就是这个。
5: 拜拜。啊，点了几种？
4: 好了，这边呢？
5: 十几种。
4: 哎呀，还要干嘛的？三百的那种，
0: 三百的那种。江十一。 신기자바니 싱포르소웨 교체 약수 인시죠. 야첸키 삼바케르디 공갱간조 제딩토 냠네 제바티.
6: 아우뇽난다.
5: 야, 아우뇽난다.
0: 신기 바와 고큐니 까웨 레시기. 질람 조카베카. 신기 바와 야보식 최와 까레만 부갸그. 시단네 최와 제딩란 조림시.
5: 用对你卡些表格吧，蒙对你到我尼松表格呗，新年新不如苏州产品新就过头。
6: 哦，你对手都光地卡对多。阿乐，阿乐，阿牛呢？阿乐冲个。阿牛呀，多少分个？呀，
5: 啊，对头。
0: 你们差不多有点。 하자 캬롬탕 바다 니웨 낙셉티르 정수 첸부유 장스탕 예부 리부탕 다르켄니 젠고 토사르제키
6: Thank you.
4: ਚੋਬੂ ਆਨਾ ਬੁਆ ਜੀ ਮਚਾ
5: ਆਹ ਦੁਜੇ ਪੈਸਾ ਆਹ ਪੈਸਾ

0: 哎呀
1: 아주머야문가 태양 신기 바와 유도 저기 싱포로 소미도 바 수릉에 여신탕 수릉 여신소 뷰가 탁비 신기 바와니 싱포로 소베 교제 약수이 철인 제부탕 교부 책비 신차 쇠비 싱포로니 밀란 제신 주유 인원 시유 대린 남주 교배 대주의 축장 시글 뷰가 탁비 신기 바와 망분이
2: 那不给你。我说的。新阿弟的干嘛新几百？但阿弟干嘛新了？可能门店不太孬。但我这个不是说就得差人家。哎，新干嘛几百人？这差门店了。哎，差门店。阿扎条路你过去哪什么呢？那天闽南地区呢，农村开进行。哪什么多？那去土北门子月不堂，新都改不妥，新不说巧北，把我月不嘛塞。 新巴套图样，车距铁站没被三万多余。啊，做面的肩膀嘛，是哩哩个嘛呀，老九新巴个说，是哩哩个嘛呀。老牛那懒得进，那有个呢。江西一，那是不？天才路为新巴是月不堂，天气那路车，唐山个秋天，阿扎秋雨出行，永多是都出去月经。
0: 真不得不买吧，偏这也不囤积药钱，我赚钱。我哪个呢？哪个新人个？就不打那人个，新人个。新的阿的怎么的？俺那药是等我从俺那担着。啊，新的我从阿这没存的药嘛了，新阿的新的了，新人他爸爸过了等着嘛了，偏的。新我不，出门倒腾的，出境换换的，等着了。
3: 没了，转机了，嘿，给钱也没有了。哎呀，大大松，去当嘛，把他去当嘛的，人家大的的，一步加嘛，到的你全多接了，就
0: 不打。穷光光的，我们说。就吃了光光，我说。嗯，干嘛俺这估计的就穷光光的，我说。嗯，五分钟跑的差不多。
2: 住客接的，看不到。但是我那看看人，但是呢。那看看人，我们看看人，
0: 但全都没得呢。但看看这里。阿扎创作初段前行别，没得忙不？能力松阿汤，
2: 热我初段土车吧你，这军那天别，从那地路里行。 过身边新的包儿，男生新破了手的棉包儿。 로직 딱다 시감 동급다 대체 신에 심부로 쓰나 되게요
0: 아야 다다선 아디 신데 사버른 좀르 다 아디데 컨테르 러치 코탄 다다선 투 야무 치 슈사이진나 로슈르 안데 다소 슈물르 디 나무데 이진 뭐 좀 미니 공바 지글 다선 공바지타네 데티츠 마모토레 아 다선 텐도 제가네 투타네 다선 티츠 마모모토레 데 다톤네 레진 공바지안데 치치 치타츠 토레 다 다선 안데 텐도 제레 투타네 안데 까메 짱아 쵸투 치테카 테츠자 탄데레
2: 니듀 장시 나리아 나토 카진조 르부 체야 셈바카 您提大能来这千不约讲各位能我扛样没
1: 人民币认知推算七折月币，他立即用不提认知价钱去做送了东西。阿扎先不如，就比他不疼，车里来把点呢，认知怎么说？平常用数给他有。第二，龙洞给人内控算都有了，阿扎创作第二，内头给他有币，幸福创作出来。

0: 아자초 키기유. 캬룸기 등을 남바 세도 제발 아자초 제리당 등발 딱제 제초. 아자초니 아자 캬룸기 슈르주 뒤베 치우 당부디. 캬룸슈 균기 경을 철업. 대가라 아자초나 립기유. 모두 캬룸기 윤도라 더십 세린 차지. 나래 땡기 되죄나. 원원창호조 디카르용리 추유마비 리그이기유.
1: 캬룸슈르윤기 경을 철업디 베나 처진타 톡신 름시라소바 슈르윤타 냠투 츠우테나리아 리그요시. 나주의 츠우테난기 경을 철업기 균도라 더십 세린타 더도 캬룸슈르윤난기 탄단 뒤체기 균도리아 더십 세린 체지. 제일 대태기 내주 세세타 용자 체조시 베나 뉴브치베 무베캄타 페베유베 무베캄 강이미티 캬룸슈르주 최니 로스 예지 대체뉴리아 최도움 체조시
0: 나와 중립에 아자 최 총의 탁바티바타 마빌린사티 최 띵의소 예베 꾸주대나 신의 립기유 마빌수도 마제고 레그유제바타 왕원창기 메메넘주당와타 레로 신다츠 차과 돌니 출람샹유
2: 로사 키니게 차부 돌두 듄디 지고마 임바 예유니 레도라 테미나 차베 님이 출리야 니가 소시 이네레 캐라니 인지 섭섭치라
1: 코데 좀 쉬비나 추도고티 추나르 듀베 무베 캄티 뭔가시 나주 미메 남주타 레이다 송가키 발린 체베 니리 티이나 추난기 체리카지 문진 도부여시 추마베니 체렌 토베 깅외 처럽기 처시타 추주 파제 처시티 추 칸도타 직송 데자 추 도게 접전 체베 추주 응외비 캄기 주비티 문부여시
0: 아자 쳔도 아티 근두 응엄보르 교럽게 되니 장시 깅외 리지 캬롬슈 균추 피에친베 쳔다이 메통르싱아
1: 캬고 테비 내리 나주 인지 렌토바 체제 더 미리 머리나 마브리 유바 게렌토 치기 잡아 지스 카가다 세레 요제디 클리제 추나 루두 가제리나리아 정시지 송시 디나리아 뇨체타 최제 로진제 아사카제 영슈제 참아 통연 요시

0: 시드 냠네기 모두 강야기 수주리 리샴기 서신타 깅을 튼긴 주규 민튼쇼
1: 세제 다르숨 제네 무점 간치기 링한 티웨 토르다 탑초야 메차오위 디슈 파바캉 주주 티웨치 Nyangju zambi ngoni pari zadang parata, zubze chanjara ni jito ki shimse para. Dönteng jime yiwong pyonjo gile zainang, pyo giri ngay shu xia, shigze liu xie ba, jienbyu shu gile.

0: 기시다.
1: 가르셔오리.
0: 랑삼다야 뒤쪽 중국 제비. 다 삼은 허준이다. 랑시멘비. 네 랑튼제 숨시이. 랑여제뉴아.
1: 알레고다. 네 루부도 미지 전수해줘. 마랑조 머링 루딘 주디 칩시기 개념을 잡아디 뛰아. 민을 가르사. 개류라. 개류샹 살바. 장게 니그두게.
0: 아카디 비셰 먹어.
1: 마리. 다지 랑게 시에디. 콘다 잡잡도와. 잡도와 치게 체미도. 잡시라도.
0: 겐세제 제 먹어.
1: 용아, 라슈다.
0: 당고디. 아. 잔 가부큐니메.
1: 젠소 가부요.
0: 잔 지도도게. 니바. 잔 능미다. 잔. 켄즈 가르 나비니. 만즈면 안알이야. 다가 요 먹어.
1: 맹가 랑나네 주니메가.
0: 랑기지 마셔 시도지도게.
1: 용아 녀셔면 라슈다.
0: 숨바. 랑 타네 숨. 녀미게 통스메 봐 저저지.
1: 투 마레스기베.
0: 지.
1: 용아 투 마레스 투 마리. 가와게 없죠.
0: 용 마리.
1: 대 용 마르베. 쟤는 용아. 간다랑 가부촌이랑 같이 있으니 녀셔죠. 용아 개파로. 레스 케멘가 난 클라사 루이다. 디그르바.

0: tire.
1: Kje to?
0: Guyu koje deyu. Kdi nyogu ina ha komso. Rangge che na dini na ne kdi nyogu re. Yonga. 창문 여기.
1: 창문 여기. 맞아 이제 담배. 핑제 하면서 게. 미자 이는 오늘 겸부 하시샤.
0: 대인 좀 겸이 가세르 봐.
1: 이내 미스네디 수소 탈람 샤우르다.
0: 자유자 나 수소 탈람 샤는 민투.
2: 견주대 고샤양 승에 쇼르베.
0: 어, 아니, 아니.
2: 치대 볼아 저기 저기 라바빈사.
0: 바베.

0: 주저 겐바 갈제브레아 능메클라단야 대용보야 요르베
1: 제자 약다무초
0: 제부스위지 소미브레
1: 와하미부 인기마르바
0: 장게 양가제바
1: 니엘이 야조다 주구주구 시에초그리 타모디 바베 급동단사다가 친수
0: 주저 겐바 우야야 딩아마 시에가리나
1: 주저 겐베랑 균제소로 굽디브로요르시기 장르덴덴 시에데모총부리
0: 전다디 주저 김배 칼라단야다 저와 김민도가 주저야 니 같이 즈위나
1: 수하고리 제바 건주 지규 여마리 도즈네 돈토 손 세브싱그리
0: 도스타티 간다 제국 수세 레샤
1: 디네리샤
2: 푸징아
3: 주저 징아 주저 쉔바
0: 아마
1: 바바
0: 지랑수 디네 소고를
2: 여기 지 데딘 제 즈글아 고르 시비스 게 위니야 호르민도
0: 국부라지 이제 제신 매베 바보다 아마 고르딘데 옆주지
3: 야채버스도 응아대 요뇨메
2: 데칼라센 콘십지 인기르다
0: 아마
2: 저
0: 니랑 시에고 콘치 탁주요리 쟤나 신다지 주주리
2: 지지 사시지
0: 딱다리 아마 레니리에 차브리 시야 가르도 부디게 요셔봐
1: 저도
0: 쇼다
2: 지 무이 먹고 티제 단지에 탁을 잡오
1: 바바
0: 대서대

0: 바바 아마 드링아문의 기부시라주 메지대 기부슈기 니무지기 니에세나 레제 니무 메릉오레 기부든제 여러제나 승비 제장아 주의 디 니무 모조단제 주두 롱티나네 시에 닝부시 코죠 시에디 밍리야 지도된비 자타 나이 김사 니에 님도 시라다비 니에 시에 등두 삼르나게 자탄근 나바 초와주 남강원보 진가보다 모터 매배 모자 자탕 나와쇼 사제대 된대 유도 원와시리 사제대 초와 계획추는 된대 심제 카케 유기 마지 제자 나대 친제 시자 된대 지기 녀다슈 유메 다보 중배 박자 나 중대 시과 중기나 오니 다지 테르가 된 줄래메 녀다라 잡부치니 되기 이내 보존가게 예라게 답 부부 주고 사야 가고요 송자 나라고 창류금에 전부 차비지라 디미겐베 보고 신하고야 계제 예부 신신도 니에도도 달라고 창류금이도 슌규 대회 라미지 이내 당당아 자당 토라 답부 슌디 답부 자게 구외 뇽조디 뇽도시라도 년년지 토네 자당 딩도 소차다 답자 하자만 후유 토추 자당 토 답부 슌디 교주가 자세비네 人物 루구르도 전조와타 더차 푸르딘체와 다도 자당기 자세비 의라 차장다 차장나게 공을 통야도 자당토게 민남기 수균이 소자라 진조체바디 혼조장가라 속차 원자다 마르스 체시그마지 견조제는 사제디 야고 근제미도
1: 니에데데니즈 쇼르스 시에싱아 푸딩에 시에 다그리샤 푸긴베 칼라다야디 국주샘약 치도리 나 라즈 고고르 수시야 창모 공부난시 객세세 객세토 다세다 미과심브레야 퇴사시 지도대비 자당가를 퇴사시
0: 고들로 자당토비 모장 방쇼토 라디나 장게 강원에 터링게 남게 탈 양뜻이거 직대시부 모장 방쇼 임베 나화지 차르토 모터 매베 모장 방쇼토 돈도 서도 대비 매도 르도 시에바 통그리스기
2: 바바 아마 중국소 나심대 제모호 콘주진보 삼로통스 르식시다 갈랑랑아 콘주진보 다른 남바사르겐지라 교브리슬럽조
3: Shangye tangto ne juzho lngui ya yu na juzho tuen sing ma shi.
4: Nye xiebi, nye ngui gengzi chumra xia xie lento ya mindu.
3: So se ngui tuen tu ma shi so go go yu xu, yang du me fshi.
4: Zhang gengzi nyo cung qin yu yu bai, xing mian keng chung ma shi.
3: Jibri yin do ma qi, gengzi cong shi ma, nye gengzi cong jibze zhang dar chung.
4: Yang a, jimbo yu na nga ra gengzi chumra to yu, wa shu xia ma ri.
3: Nye gari cong jibne, nga ren ulu nga ren dao jio xi, zhang ne xin
4: qi ma shi.
3: Zhang ka zong da. Ka
5: zong
3: da.
6: Gyu, da hens gyu shi, babdo s kawsum jie shuo da.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와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협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포인구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 민비 주람 털와 신비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궁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든바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변 남기 쿠류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자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류 짱자 균형 치바 쪼네 쿠공

0: 莫然给你这些都给钱结了接了可是钱啊月吧接了超过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레소디 그뒤 탁주 제서 그래.
1: 자라도 스톰트가 랑조 심무톱샤니 용마시. 괜히 루스디 랑리엔 가르고 줘.
0: 라이.
1: 괜히 루세 마세. 가바 근처에 자주 지지시.
0: 리. 괜히 가면 야구디 랑뇨 가르게 이거도. 아. 총기시 주네 니자 디숨 신조리. 랑게 대 송급 다다지 여치규 파샤 도도디 도르시다. 랑주부터 가래 랑주부터 가래. 아. 튀긴 소잖아. 니 힘 좀 없어. 근데 스게고도. 지조 피게 야구다. 교 근처 주네. 주사시다. 당신아 마치 쳐오리. 주사시스 가래. 당신아 가래.
1: 제자 제자. 랑파 로제 롭스 야구시게.
0: 리스. 돌디구나. 파 로제 롭스 야구시게 쳐.
1: 제소. 당가라서 줄루니가 줘. 디소도 담 체주 수익이 대비다라. 나주 팀루시 송. 예제 등이.
0: 당오리.
1: 장아님도 생우게
0: 말도 제발 내 보지 여기. 장규랑 다 여기. 你都问完了，你都问完了， 정진, 지사. 나 미치 죽인다.
1: 알레도 스고다. 장가 줄로 간러 세이시겠다.
0: 등도 줄로 니르고 비.
1: 되다. 장가 민도 그 춘주 리공 그 탕과제. 아니 미 로티 조리.
0: 마리디 등도 디가라 리공 그 탕부 고야 가려리.
1: 어제 디 고도 고. 결혼주 디송 거기 탕부 좀 다시. 요 말배.
0: 예드유. 네 과시리.
1: 과하유. 김에베. 자파진제 랭가규 녀데 구데고.
0: 녀도 보완라. 디디디. 녀케랄 슈메. 나즈레고 펜제 야고메자. 카토르마타리.
1: 카토네 라비 마시. 자 디송거 글레치 브로. 상게 하사 드 아라. 투자 이사로.
0: 고 고자이.
1: 가다 가리 이네이. 당고 접수는 밀루이.
0: 마리, 계란게 미메시 주단도 한 말 봐.
1: 다지샤, 녀데 척마시. 간교 날파로 능매 민다고제 미수가 쇼슬라.
0: 세미구슈 외원에 디제 셰드고이. 타글랍샤. 셰모도 부중에 충실시 생들이는 그비. 모랑게 디제 셰냐 요르비. 렘달. 텐다디 베트 세미구슈를 강시야 요 말이. 셰니에게 나오마다네 녀녀가 셈샤브리. 카다 튼다 다그리. 모랑게 란다 좋아요 이슬럽샤 모랑게 디제시에자 언니 진주팔라 옌더스브리 자다 부징에 된다데 날팔로지 클릴 탁주시 다데 년도베 능미스이 고야 고데샤 영아 니어주조 마튼투 시규리
2: 야스
0: 장기심아 되지 더도 세메 픽비 칸린가 다가 지마
2: 회사 담아신 것이다.
0: 부정아, 당한 일 사주
2: 명. 당고 생각 태양 무척 좋다.
0: 영아, 아 또 수고.
2: 당고 제압 법송해야.
0: 라도 이제 세부리비 수고라고 쳐다. 렘장 대민 누구이?
2: 제장치.
0: 광주 대대라야 가르치 해줘.
2: 티렌기 남대다 뒤 잡법 아유
0: 모랄 가위나 야후제슈 당아라조 로니슈락스 포슈마다 구스 챕다가 싱라
2: 판제린스니에디 우송을 가보여시 시문치를 가보여시
0: 가르시기리
2: 군인이가 작제 야후여시 시무도 생게 도강가라 증제 등마셔봐
0: 카다타모 우송게 담생칸사나 시문식 세브리
2: 딘제 마시 통보대 녀장리 규모 체휘 디디코니 탑쇼 중요 마시 지혜라 우소 겸비단지 판지린 시문식 남아치부시 지혜 시문식에 징피메세 텝시 티브리 녀더뉴유
0: 所以说前辈先算这么多，可你今日等嘛哩，真贵也免吧。前阵子可你自动摘叶了吗？ 他个哩，潘金莲급急生不下呢，我送给什么下药嘛哩？潘金莲那。

0: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세나마타 조리 조치 我在他 心多 我们他 心里 忙杂 下他 光啊 忙马车吧 出去 又不用 难回 사두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겹치
1: 아지
2: 오지 간나서
1: 네 강바 슈미도
3: 슈디 네 팀바 갈레도 와 기기 좀아 땅아랑즈 개버자 더가 저뒤 우천기
2: 빨아암라 키나니 라게 니메 워기 치우단 자와 하장 그 제부도 뒤지 니진 한체웨 레기 지니라 나라 처도 학도 자웨 파마니 나주 제리 키나니게 고수로 정다나 세줄 토나나 초주 뇽토브나 뒤도도 면가로 고수로 딱제나다 뒤지 강도 리브로 키나니 니 파마 약슈디

0: 대지지 되는 당말 왜 아. 지금 심벌. 어제 뭐고 된지 세제 세서를 왜.
1: 탄의 小怪 도스게가 주의. 부징로요네 서거지. 탄데 카바디 부징에 카바지.
2: 어제 아마 야니에 걸치 왜. 니에 과정아. 봐봐. 어제 제피 마츠.
1: 지금 심부도 와. 아지 락부 쪽부 대주가 한번 심지. 小怪 나 도스게가 요.
2: 네 법진아 로고 미디게가 당마시 뒤즈 주는 한게 개가 주
1: 부담 바카리오 랭아 졸로민도 푸징은 한데 레메지 데데도 아 유제다 공토 동우 주의
0: 잔리 교스는 교다 타거지
1: 어찌디지 허허지 뜻다 아까래게 시주니에 입자 친초 친초
2: 봐봐 양코 아마 데도 아 네 분이 시다가
0: 你 对 你 game
2: 단도 들어 고할래도 단도 딘저 주도 제지 머신에서 와요 마지스 가스리
0: 게지 세지 자이 나지마 밀어 돈딘 구이다 치브루 티니 그 비나 나머지 나가 템버 감 주우미
2: 봐봐 생년 딘 제시나 야우라 아유
0: 니 생년 셰브민다 범디 제벨레가 다야민도
2: 那么嘞，你爸不让你马戏，那么嘞，你俺孙子俺这搞不穷的职业不是，想搞不穷职业，想给搞不清是蒙古有什么？他们的钱用干起来，你也干不得家乡。但这些爸爸，你做过爹爹比你爸不让给你干不家土马戏。但这些明日咱们也该去不是，俺做哪里精准马当广播的老年人不着。你，
1: 喂，普京啊。
3: 姐，不过看来还是那么久不去，记不住蒙古听这水，但还是叫的。是是。波拉，没到了，出军归位。
4: 小河永呗。啊，波拉。 자자과도
3: 니에데샤 레오이베
4: 아 카산보라 기란게 자자로 조문매자 딱바르시 주고 나를 때지 유비어리 숨구도 시라기 비소 게메 들어가서고 비진리야 잡내초가 리샤 니에 바스니 니에비 자자 고양양체 땜다가 치고 삼치
3: 뭐라 저도고 마시
4: 게요마시 네 계속 세브 TV
3: 알레
4: 게미드가 운구미 따싱그리사 더도 차과관리 게미드가 고요접시 자이어리스 거샤 자자된데 가부용 것이
3: 제네 카드제
4: 어 동원 건다시
3: 어제 부랑 투쇼다네 용구마시 틀레라 로고신다 세제교 와
4: 卡是伊呢？波拉，既然给俺偷了顶面的，给要嘛是？你把是你，既然拍出，既然给家家打个听难的。
3: 你，你这是个没的。然而啊，你可怜些我。

0: Sigi.
1: Pu Xuanbian, Renggu ge zongde song yu mei la, ka ba yi ge miu mei. Nye qian ne? Mi xin da li ya sim xiu ab zha.
0: Yin ki ma shi. Chu shuo jun da da qie, po mo xin da gu ya ge tep xi ge yu ma shi. Nye xie de yun ce yu da. Yin ne tun da de rang le gen di su yu shi.
1: Di da nga zhe wa ka zhe zhe.
0: Rang da zhe wa ka zhe yu zhe. Sam shi duan da. Aja rang da chu shuo jun du ne nim do lun jiu song zang. Chucho mikun zhi yime rangke sep shing rao. Chucho sosu chukwa samte nye di zhi shi. Niemzi shewi na rangzu simbu sa, ma nipu shewi na ding jibu sa. Tunda karu yu ne sim na nyaji sole shi yima shi. Chucho ge asya rang rengu chi ya e. Che si yirwe.
1: Sim na nga yo ma shi. Ma shi ne, nga yi pomo chi shiba. Tunda ting zhe le, nye rengu chi yung ma shi.
0: Asya rangke rengu chi yiba karu yo shi, karu yo shi.
1: 现在我们的我是明大去下我才要考虑的啊他的路上不怕烈度啊我们是你的人贵多少钱我的人你的地基人你的菜我是人嘛是东国考虑的你这不大个东西虽然考虑的你没多大个西个西国菜送的国菜送的啊然后呢看你不听这肯定是这你是不是常常点吞你的用啊用啊
0: 오야, 아차랑 야규, 나 로인다.
1: 용아, 나 죽인다. 바이바이.
0: 죽어도요.
2: 야쇼다. 제시티레, 밀렁문 유촌스. 손자 체적 대응하나 요 얘기, 진다 안 죽고 교스. 다시 함라, 랭이 그 속부시수. 레지 디치니에 미카시세. 손체로 던더 쇼시. 단도니 멍어도 스튠지 라다 냠저 치즈이 님도 근지 녀선지 키용 가르쳐메 라라랩다
3: 흠 나 이지 딘데 요리
2: 라데 렌메 봐 쩐다디 유베 다지
3: 나 총샤 치제 요도 가나 리니 셈부키부케 용구민도
2: 然别的叫起车马停这一边旁边兄弟那我前面多地里多你给个头对三不那么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
3: 年天爷可不叫伊，他的爷三难了，今年的这么多。
2: 今年啥的，但是姐姐穷不是。让天这钱的，做娘娘起来买咱吃不是？
3: 这个钱你应给的。
2: 但钱呢，人家光个是哪个没给不得做结束哎？
3: 卡的。
2: 让哪些呗？平面光的资源，让给俺小看外头大地，接着给。
3: 爹，你没听到的，你让了二十亿。
2: 开车嘛是，你张志清也给大姐张志清做。
3: 交车了，看嘛灵不灵？看让你的这钱差嘛了呗？三门古小山的高穷村也没多。
4: 听到卡机，谢谢也没多吧？做的么难个，你旁边也没对嘛，接不接？全部听这个，前面几个人啥不是啊？
3: 让他们你过去，你三姐去多吧？看大伯几个月长，见过你个唐林去看过有的。哦，全部听这许多还有的。
4: 我人家三路顶这是耽误什么？说说不顾及这样预备干了，很多俺们娘们去要是，俺能写个宣报，电视推不打，就又不是彩笔呢。
3: 啊，这都是够的，都是够的，都是够的去。俺让你给爹妈写些有啥的用途的，早点学的。
2: 不晓得是够哪？
4: 早点学哎， 총부 힘세게 뭐라게 내 주다 남바데브리 쓰그마페아
3: 원의 용생도 세메구쇼 시리 연결치리샤 다른 지일 근데치지요
4: 다당당아 삼당대미도 삼당의 수인지 정식적면도 승비
1: 텐다데 체브다가 식면도 슬로우 원의 집중라시
4: 어찌 포무디 기지 시에다나 계란주 자샤 간나라 댐비 요마르베 언니 진주미 지 시에유다 장르 시도 가도
3: 지휘
4: 언니 저거 더 쓰다
1: 기대도 계정 그 스토메 증아
3: 저거 직조를 년상 쉬 최주 신배 지에러 커바디에 봐
1: 진대 레제 대비 Nyan shabdi khai nye tu, di nye nan lo jie liang me zha, lo le zhengzha to gui qie, tong do yin yi jian pu yi, di ji le, cai mi lo jing le yu zhe wa sam de yi.
3: Zhi bu dian ting ji le, yar tun shu nu ma gyu ru rube, ke du yi yang zhu zi yo.
1: Yo.
4: Chou mi ma shu, mir ji dui da. Wang zhi, rang zha xiang ka nan khar jia xin ba.
1: Ngui me zha, lo yin se yu.
4: Ngui me ne ju jor shu da.
1: Rang xie jie pian to ha zhu zhe. 让同学们吧
4: 让他帮着你呢
1: 我今天没得 今天明天是大致大结合上去
3: 他的 从天来个几个月是个狂魔穷的
4: 卡总 卡桑我还记不着 你差不多也就是想要狂魔穷
1: 给今天没想过 狂魔穷是很适合人 让你的朝起来有什么 谁没会学到感受这样朝有谁
3: 他让你 마세 가로 야고 팀토바 심시 세마스리
4: 마셈도 야 니즈리 좀 마셔다 페메가 세바세 동원에 세바 체크하고 도와
1: 데카고 가저지 디세타 제시 장가 미동 출이 유브지베 미조 오스 톰바 유브 초시
4: 그제 저오래
1: 시데드게 라 데데다 뭐랑 오스 톰바 유브 최고 유네
4: 让给叔叔董爸姐姐迷顿了别么主席这下中午杨老总就和亲母长让给谢伟给中国聪明多
1: 看谁的心里的给看来蛮子等

0: 부딩아 랑립에 나 추주에 맞다 같이 유 티제 제미 차리게 구다
1: 수경제 같이
2: 야우도
1: 미망나 야우 역시 天大点 미망나 총시 대부 역시 是吧 창문 야우 제 뉴시 티링아 배小云라 론자당가 형비 대유의 미창미 你也不用去了 提琳罗家当这穷不赢呢 你也藏马克拉达阿拉家 并且也无止期给你 其实也没穷不赢呢 我吃的地不地 马上那么理解姐姐 我的吃不上去 一年藏马克拉达阿拉家姐 怕火是终极对我姐点运的 白小云 有没有让给他去 你也是过去的。我一直塞不下去了。我求你用这个里面信过月。

0: 심플라. 어그 뇽라 좀 피해 되다. 갈증도 해. 민망 못 해도. 저가지게 민나. 눈이 디기다 덴바시리. 인다 쇼가스 뭐 심부서 주유. 돈도 좋아 심비. 차스 못 통야여리.
1: 이미 마치 총가 난기 렁이기 캉벌레브니 배춘기 튕기다 니르경 샥두 소기 진위 직도 되비에 숨 직도 되비에 내유식 인비에 매균 퇴라부유
0: 아 대작의 묘미징에 지시유다
1: 기지 시다 통수 니버라 주세기 공가도 조람토 창자다 통치제기 문소 봉도 통수 니베 계지각도 로기 귀람 기르기 테니 소식도 개가라 대작의 명의배 경에 마부유마세 자작의 내주 튕시 중재 승유의 대바 튕시
0: nghe đi nè, sao mà xịt sao đang chả xịt thua zậy, yêu linh đẹp mi đâu, mà sẽ đi chim bông mi đâu, mi giống sao vậy, chả mà chơi thua kia à?
1: Mi giống chung thì thua suy đi mi cơ, kia chỉ thấp sang nang đồ nôm xí giu lăng ba, thiên trạch mang bộ lô yêu ba xí thà, kia chỉ chim thua, yến thua chưa biết đồ nôm xí giu lăng ba, chỉ cái chuyện xí tam khang yêu ba chim thua, kia chỉ ba cái chung là xí chung ni chỉ cái gia thằng ngấp chú ý TNT cái ba cái gì, thiên trạch mang bộ xí đồ thằng xong. Nganchu pyuse sakana, nyinga tinte chewa la. Nye namse juje che gupa li, jiso kache du tenne jungmi ru. Me gyun goksun chepa ra, jiso yung nyamdu shukni, me zun deja ki du shi sabdu tong. Nui zi nguyen go tan chungdu tongwe, zenu kongdu chupa che se, si ne mambarwa nui zi mipo pa che tu.

0: 俺让你给他打的跟这些子鱼人家身体这样子啊俺还记得这么说你让卡尔先搁这卡尔先对着你说的他是得得起个这切那三个要打没为大事
1: 영아, 삼례 여단 사손의 시에초시.
2: 장고세 여세마송아. 도유주, 네 잡소와 친구. 비라동계.
1: 딜랭아, 팔로 주인.

0: 계제 가르위네 커도 쉬다.
1: 주저 다 주저 라나만 린린샤 바바다 아마 니르레 마데바 로치르 주요시
0: 마삼도 승비 이네 체토 음도
1: 카리이나
0: 시엔드민도
1: 라니엘 로주
0: 삼자유에
1: 삽자메
0: 삼자유는 쉬다
1: 시엔드민도
0: 제네라니엘 규시
2: 你让吃药
3: 强子家的人一直都在马赛，随时准备要切土人，地铺出去减脂的。你切土没多，爹你我马些把这个的呗。爹呀，让些差不撒。爹减脂撒。你俺来切土，减切古白马赛，你忙我白减麦切土，减切屋里，你农民上麦切土减切屋里，燃出油的。
4: 切咱差不多放出那么马来的，燃给减的轻对麦上些。
3: 切咱你白在玉米那些切你个马里，爹呀，减脂麦切不撒。
1: 你切过瓜菜树，周英。

0: 키랑 좀 아주 고티 아 리스 니야 가봐 말이야 가리 봐
1: 나 과제이 코스 좀 제시하러
0: 가상 시다는 가려 놓으시아 지금 와서로
1: 데스 매니저 신두민도
0: 영아 도공을 한 이 클라스 같이 깨지야 호치에도 용도구이
1: 나 좀 드세자
0: 장경아 좀 몸이 시에는 용구르비
1: nga ya ngo su deb din chme da
0: nga ra ni xie xmo tu za nyo zho xi gi
1: ta ta zhang sim lim je sam da ya tu zui ya hu chum ji
0: zhang ge kan zu ni bi 영아, 장기 간주니 가봐만 힘치. 간주니 아니 루머 주지. 간주니 아다 그리 우리 지지. 통삼에 마치 무리비. 랑 지도디 냄불라. 마쇼스, 니랑 고구르기.
1: 제랑 삼례 역단비. 랑 지동고, 양민지고.
0: 랑에 돈도 디고르시에 가래.
1: 신다시에제 편도 염하시. 각자 원디지. 딩아 라니 직토메 기 멍시리 니 샹르 셰핑 뭐 니 파미니 카체자 아니 지사데 이 친미도

0: 부충 로용배. 어, 니 카르사. 나
1: 만나 의미도.
0: 허지 허지. 잡든치도 치지에 송해. 오늘 시에서도 미가 지금 인도 왜?
1: 진짜 맛이.
0: 진짜 저 근데 체브제. 아. 아마슈다. 가서 찍기 위해. 가져오게 유부지. 是吧?
1: 지. 지금 아무라는 렌즈 뭐 좀 용야 용마르 왜 아.
0: 뭐 내 차야매. 슈다. 아무랑에 시에 니야 가부유. 야, 슈다. 슈다 응고. 슈다 노부. 지. 보면 진짜 양하라. 부징이 이렇게나. 낭다 요마지.
1: 가리이나.
0: 부징에 고고다 익지 시에토리. 고고지 당토는 실로 치토죠.
1: 고고에.
0: 어. 장게체나. 지스다 시에입니다. 장양아 남시티온조요. 리섬. 나는 시비지 가추. 켄즈서 뭐 한게 나 구대요리. 콘즈날 키루 먹고 계시야. 저 접시도 같이 다 가두고이. 야, 추통 아.
1: 아마 아님도 용기.

0: 아샤, 나 렁주 돈이 두기.
1: 칼라서 뒤에 렁주 돈이 욕말다.
0: 아메, 칼라서 뒤에 렁주 돈이 지그지 쓰기.
1: 네 용구 말해서 너 돈 좀 말다, 고중에 아.
2: 가리 돈 쳐, 우리 돈 쳐 말해서. 네 랑 리미 티준디에 돕서 야라빈 봐. 돕서 뭐 예체, 칼라서 오르 봐.
0: 아샹게 나 렁주 돈을 주민도.
2: 지입지. 클래스 뒤 렁주 돈은 고마 용구제. 클래스에 사선 돈 줘도.
1: 차대라 시켜 같이. 나 렁주 미도게. 샤샹의 녀가 친구 아. 뭐.
2: 야, 지미 티디가 파 뒤시.

0: 저 의사!
1: 지휘! 니제 여행 공부다 라디에 가르쳐 가용 봐
0: 카르토 나 사시대 연초 말해 아
1: 이한 처리 처리 카리 랭게가 여비 포장갑에 자자다르 마다
0: 다가지 교고 포장갑을 넣어줘 클린동에 겨고사야 구제 되시야
1: 처음에 마시 쉬다 쉬다 라디에 가르쳐 가용 봐
0: 추석 쉬어 부터 가용 비 추석 과요래
1: 아하하하리 보시면 부터 겁 하용 그래 보시면 부터 대응 말이
0: 아
1: 탄다 청샤 시리얼다 왜 앞에 관주 신규위 대쇼다 니에 조구조스 피게 되다 포에 겐스 시도와 겐스 포기자 니 투주나 보시면 부터 과요래 시티다 쿠유셰브 댄뱅안에 랑주쇼에서 티그리
0: 시회 재능 아야 중인다
1: 양아
2: 랑카르통과 잘로다 꼭피 걸어야리
0: 생구 여름에
1: 小张, 야채오마리 초고가루다 동두면 다가리
2: 레세
1: 니에대 근제도
0: 사치대 쇠냠 개민도
1: 가르 쇠냠민도스
0: 오잔대배 자타민도라 추직배 추소의민도
1: 그주무주 가르시고리
0: 추조 겐배 나를 이기시다시야
1: 오니
0: 응 텅도칭아 라레 이기시티도가
1: 랑기 히유비
0: 키유
1: 경화주다
0: 저화치야 갈도
1: 바베 데스웨
0: 데스 데베 지러 미시다 맘차스 추조 겐배 스미 치미도 이내 아 레가 다그치니 선자 카고 서투야 여르베아 Nye zhek tiri dhe che sokbu zhek si ju l kawa yubi sep shen ju ju jo tanda shi lin gu lal dhe xia
1: Azi Azi Yahu chung xia Yahu xir ha chung xia
0: Yahu kar chung du
1: Ran yu a Ta ye mu te me bi za tan to Nin dar le ge che car ji Ngata thala nyamdu Daji shundi
3: Ezi
1: Jokrani nahala logotang Nima rimshin lakhar shubar dashin Tegringi jungbucho chencho Charien rari
3: Ezi Nyanying parshu cherchinje Uheyang nasa lantrochigi
1: Chuchokinba
3: karo yubri
1: Dukwa
3: Ezi Babay nga dikwar shemajung
1: 哦，对对的，对对的，对吃一下。
3: 全大的捏了爸爸妈些肉，我你捏这些菜起，拿了洗个衣。光马这，能没三不当马这，地里打不的学姐，你们哪个打哈就？自己啦，打不的干了，连那明年再学，对了，打不的给不中央没不恰么用哎？
1: 切个马的，那要不就，我二点是马的，叫我提水过去接，我让做西林过了找的。
0: 听过去，出去的。
1: 范荣记住。啊。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

0: 사디 초아서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농 용장 나르체 용장 셰라 튠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셰부 셰라 문농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 원앙 차라 용장 체 서동 효균앙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듀 서동 수사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디치
1: 용구유 티린 조마주 공유이 초주된라 캄양상
2: 발라다 암라니 디탄로 토나 제발 꾸티 동치 만추 푸나니 기셰바토 냠퍼단르유 콘조르레게 꾸꾸 긴키 만추 니르신 쿠니 디탄기 초아르단라 따꾸 카토꾸니 감소
3: 어지 보면디 가르치엽제 꼴론치 우버자
2: 달라다 암라게 균균 하자야구나샤 나 안탕보담스

0: 또 스탠캡이다. 생인의 레가쇼. 생인의 제 랑제테 레가창마 웨웨르지제이다.
1: 전주 랑가지가.
0: 네 모티 토스니 장르제제디. 등규치야 갑조 수초.
2: 나지 간고 내 마틴 다 같이 봐.
0: 이제 과치 쓰지.
1: 딘데 총리 아시시. 아. 티샤 저랑 세미고 저디다 근데 쳤어.
0: 어제 재미도 아니엘로 로고 계속 기라니 못해서 아
1: 저와 딘데 여름에
0: 오늘 레그유 세니 공세네 도유
1: 같이 입지
2: 저우디 딘데 전다 주기리
1: 란슈다 나 가려지
2: 에이 푸징은 인다르 시딘데리 가다 레그 양식 개마리
1: 嗯，
2: 随便忙啥事啊？走走，看看图的，看看图的。
1: 嗯，小戴的。

0: Azi, zing masa, lego tenje dos gos.
1: Lo yo be.
0: Kedito.
1: Nianji.
0: Oh. Nie ta gu zhe ro qi hu.
1: Chu ka kan di da.
0: Oh. Ya. 근데도 오스도에
1: 부징아 단등에 도르치 투브시 지마 도르치 투 아유 선비
0: 낭다요 마시 도르치 투시 딘데 도르치 투시 낭다요 마시
1: 나 탐치다.
0: 야. 샤디제 총을로. 오늘이. 디제 총을로.
2: 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了，安静来 나 묘연기 박로 채우시
3: 영아 네 저시 레스인다
2: 에 기라니 그래 정서 묘연기에서는 보시면
3: 배 아미디 민지에 먹어
2: 그지 말해 기니 같이 해 쟤는 얘 라라 로고 같이 해 두래
3: 나 가로 세로지다 꾸부엔 뒤봐 자기인데 남사 상식이 아니 간 겨겨지

0: 대부 인베
1: 대부이
0: 잔스네 유빈이 하쿠기 셴이 용도게
1: 잔다 저미베 튼다지
0: 범디 거시베 범디 거네 닝쳔미스도 이네도 스타디 롱차스 매저승비
1: 네 셰비 뭐라 고르마 쉐다 잔다 저 요마리
0: 삼자 쳔디 저 그제제 자미다 팅디 윤네 팅타지 찬스 게브디 윤네 팅지 나 삼담호 안녕 다음에
1: 让你陪你去这些吧你要过去去吗让你陪你去这些吧你要过去去吗让你陪你去这些吧
0: 장고시에는 깨보다 보면 괜찮지네. 수술 카페에 뛰는라. 양장 손 나지 것이. 내 보면 착심사.
1: 让个 양장 손 나디. 그브링아 진한기기.
0: 카리나. 让 로드 밥에 젠 저지. 이게 상어 진짜 잘 가봐요 마시베
1: 인행을 한게 세비 깨부디 재미
0: 최장에 라하니 맛도 없이 쓰기 즉 마사로 니에 진짜 세장 라마 깊숑 바꾸기 이내 깨보다 별미 적은 말이 깨보스 니에 디 두 남양 왕차다 권에 체니에 쏘러 저와치 아디 삼조 지금 말이 이내 로쇼 체외 깨보치나 랑도 치신 그리 시지 나치 입은 애시 시아피 제메티다 누구 뭐주 교보디니 니가 걸었으면 두게
1: Rakyat ngaknya lebih baik.
2: Ukti kau ayu, ni siapa tu siapa?
3: Siapa nak ayu? Ngamja kerja ya tu. Di kasa, pucu ngah, sebagai lelaki paham cewa ayu, ni bukan si loyung mesa.
2: Yu ling tu siapa na, cewa cewa si. Pucu bi le cewa mesa.
3: Kau lebi ayu. 哦，迪克斯，普京的给他呢？给他
2: 没？
3: 老郭，让伊呢？确没不啥子，苏苏普勒云没被啊？普京穷队呢？专门不喜不去要的，你让了些哦。普所说，甚至打几千队员呢？没书记给搞图嘛的，让队打，普大小云个团大的，让个马西没得嘛的，可你打完人都得个的。
4: 俺是那主要穷差远的，你让了些哦，但不过钱不差子啊，许多钱我买些，我。俺不过顶这门。俺顶没多。都是钱，都是钱，花就没。都是钱，花就没。都是钱，都能查住。俺都顶这娘头。看女婿，小月，小月，小月，都是钱，说说咱们妈单给不过三百大骨的，不过他的新年老出的，不过俺们娘养养马些。
5: 娘头没多。
4: 都是钱，行不？
3: 都是几十个，
2: 爸爸，阿妈，罗云呗。哦，提前提前上课呀，才忙着做作业。
3: 三年没热吧？爸爸、大爸，看上新军的个七楼的样子，看来要热个嘛的。罗云的水要打不起时间。
2: 要个熊，你要热不起我喝多。
3: 热不起么个？今天你这意思？上个穷个开发时间，俺们小的普通干了起，小乖水呢，看了啥个提示了？
2: 嘿，自己把我操成下。
1: 小
2: 妹马雪啊，小乖你操马些。 nga bu de nin chi gi san ni ma le pu jong kha na ge je ge sen bu yin xiao yu du le ji xi
4: min du
2: ye rang che ge jo du le ji xi wo guo zhe
4: bu de zhi da ma yo bu min du che nga du le ge bu min du ye rang xiao tie jo ma le da
2: yan da zi de ni se we pa shi ma zi ken de de dou ge ya bu dong a
3: 光这头还给马金出这也得个子来要买的不过是罗列上的克拉丹头你也吃得继续的哎呦呀不言不罗马有呢我然做特别有马的但他的真爱罗马用不起没心能没出有的但他的心里还有马的克拉的肯定死啊我这但看娘子记得
2: 到时那这次呢，去让是跑不送不熟悉，俺是个妹。俺这些啊你，你干早起也个吃花生吧？天天歇歇个这个。俺是不给不明度。现在让学的跟这钱能差着嘞。让学的跟这巧嘞。到时那铺真简单的用度个，俺是不到时给不用吧？让简单都用得到，俺去到清明。
3: 给地上让给谢松啊！到时那铺真罗列松，让给谢谢嘛当啊我。
2: 让给金兰干登记。
3: 哈的，你也金兰登记哎？让许的，让许的，让给铺学不金兰登没呗？哼！
2: 用啊用啊，也是，啥时候能让咱用的？
3: 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唱 让怕罗姐，阿妈俺最在喝那手银时的怪游戏，今天出啥个学？我呀，都钓鱼。
2: 游戏是不是钱？哼，
5: 唐秋爱，巴不得阿妈超过你对象，让钓出去我。
1: 让给俺这个小爷要嘛的，俺你们都别准笑我的。
2: 嗯，这是对俺年代的。

0: 做个，就说这个，叫你可真写不来啊！
1: 俺拉过几次车，全不写车多。让给朱小姐姐姐的，下面故事你这个当，俺们这个我看着懂得些。让大侄娃看着，去没去追小马这地里不塞油。让给些要些写信没呗？
2: 信没？
1: 朱小姐姐姐，俺内陆写没多，不塞油。
0: 他都给多激动的，他这一下子怎么叫的？
2: 안낭다메 탱기 네 튼다 춘주지를 설마 톤자 푸징에 마산체 담시아브지 정말서 니에체도 켄스 진춘디게 진짜 좋아시아스
0: 다치도 진짜 이불시 아차 샤오윤랑 켄사시 설마 톤야 갈토아 튼다 가르유네 안서 쉐다 俺最弱不起个是不？让俺来看忙去，不塞脚。喂，这叫了怎么马杀了死了？可你啥啥年个团大，让俺给三马先把龙家卡多啊？
1: 行为。这叫，前那个年年录音的，俺们让拿了克拉斯卡学习。年些是多少年用过瘾？
0: 拿罗列斯爸爸卡来马罗啊？
3: 那这一下就没马学，得了教主。去到前面，小云，听到还是有那阿学的，大奥运去马里。

0: 포총아.
1: 아.
0: 让 이체부터 구해.
1: 가지.
0: 간단한 이체만 쏘.
2: 간부리다. 기란스 부비디게 로레자. 능미냠조리 세초시. 시바. 기란스 아메. 키스네체 제디게 제디체 대성아. 갈레시 라치요시. 제잔 기란스. 아마 가교시.
0: 영아.
3: 어, 인다.
4: 인다.
0: 아마 기아지스틸리.
4: 요 영아 가부시 라치요.
2: 제스틸리.
4: 라고 랑아 시오마리. 신주 바베 키란조 샤디디야 치도 칭아 다 홍문 치소아 니 타든 고딘 제 뇨아 친제스 럽자 피기샤 야고도 피기 파고 창마 싱부소스 순교 리스기 키란스 초스도다
2: 아 지시 안 가레스 우리 삼제 니 뇨아 치비
1: 바보 어차 같이 했어
4: 아 디 니게 시지 시기다 어 부징아 아라칸 루제 바보님도 또 바바 승마소 알러 한테다 독 사빈다.
2: 봐봐. 네 봐봐라. 집으로 니가 마시. 맞아. 너시야. 네 봐봐라. 강자지. 지금 마사로 쓰기.
5: 보나버. 야, 샤망즈서아 보게 틀로 맵지로 샤망즈세나 슈키지 보게 장기 카피 총말다
2: 봐봐 네 노샤 봐봐라 로마 제제 강통의 영웅도기
4: 老고 나 피우 광다스 러송 텐다디 차야 유엽치다. 응고.
5: 아지. 기란조 샤마 세브제 가지가. 아메가레시 라이브제 순교르다. 시부시라도. 소.
1: 어.

0: 포총아. 랑오니 경고총아. 랑게 디제마 제나. 바보 콘도 잡미도.
1: 샤라치. 치셔랑게 제더비에 빙원에 다지게 라와니 라르샤.
0: 카리셔도 녀르사우디 디미.
1: 샤에. 데모 주지 제베디. 당토 치셔 징에 아샤 쇼유튼다 디긴게 샤나롱 칭마시. 샹게 미사 제베다. 디네 바베 장나 가슈 임데 장게 싱게 유자 샤나 데모 주주르베 아 니에 디제 마셰비 네바베 치슈 게스 치세리
0: 디제스터디 튼다 하리네 장군세 미오네 터드미도
1: 디디 인고치오 니에 루리다 치 나 신지 쉔바 치스네 니에 멘스 치 겐바 치오고 유스그지
0: 지 겐바 인네 지마 겐슈베 겐 송문문 그리
1: 치 티앙오네 야우시에송아 지마 아님도 그제 담네 셰로치
0: 디니에 체토미도
2: 给允许别我拥大去吧。啥来过爹去。我让俺准备些弄的。准备些的。准备些的。小乖。不能不。对的。莫给从干的让看的女的。北平洋的冷清女的。呀。莫人都就是。莫人都这么子还多。注意的。这。行。啥来看的念不起。
3: 看到老秦这点子太大了，你也觉得前途是满是。对这边眼前子，你也上了别几率天险。看当年邓小平了，托起起修就赢。况且俺早几不是解救难求，一年早几不三的呀，我这干活着的。我有两个没人干嘛。 小英的地矿交给的是不是死了不行，一年不稳定，可你强是没点不起，穷交点这些，定按我那堂里头是没谁。

니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차동알라 쩐쩐모모 린티규 니가르니 지도点别 사도인디 탕가라그규 남팡규지 계산례도 처도点 니가르니 듀럽사비에 윤종 사르바이 윤종 사르비에 교육이 미리카기 미모남 듄디타 야즈인비에 듀럽기 년아 잠유라 중화 미리 지든 소비에 두시 체린 토 동주 주닝 조치신 미리카 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계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종 사비에 교육이 퇴응을 타 참비에 뒤지 내비에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퇴성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지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지 동위에 문규 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종 사비에 지도 点别 그기 주진띵여티 겐강기 멍지등부주바타 사두 겐강군요 초두송종의 숭릉겐미 예급이 겐강시에비토가 서준체주로 숭릉겐미 편종사비 탄삼도띵타 허승사띵기 지지루양주여티 조용리 탄삼띵링타 탄삼사딘 탄삼타게지기 누가체지를 당리 예급이 다디엔 타다르 문주기 라림 베드르규 조드 호타치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르무 사바라슈 그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지주 라림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륜 지도지에 대비해 지조 링루기 변종 사바 튼지 베드 호타 제규이

0: 다 럼녀 미디리
1: 개봉해 저기 오셔 되지
2: 지그리
3: 야 제마편쇼
1: 토스미야 충분히 양치 남사 토스미야 키제 세비게 가져 가리 니야 토스미야 가지면 돼
2: 개세 장가 장하 친구
4: 네 내가 망고 시타 체비 kāliyā māngu jīmsi, jāngyā bēmār yūriyā kī mēdī. Jāngmārlā, tūyū bē kūshū tēsī, chēpa tōrā chū. Tāndō kōrlā, nōgū lū bē gāmdō bēlā jī, kēm nī sēr chū yīdī, kīrāns kā tūg mīndū.
1: Tā chīdī, rāngyā ngā bēmār yūr chūsiā.
4: Tā hārī, jījīn dī tōlā, ngā lē zīnyām tūwē mī, nēr chū tū mīndū.
5: 어찌 장기 라레냠 태우고 봐도 야면의 라면관 미스터가 있고
4: 캔슬 텐트 체외 생활은 아래 땅파를 깨는 마도 예 흑식 매디 캔슬 제시 마시 예 쎄라라 직대시
1: 총식 매캐도 나도 쇼
5: 어 쉽지 매서 싸움 죽겠네
2: 맞은 내신 쇼총신의 여비
1: 야, 체육 말이. 나 저 독수 매 키지. 저거 장말 잡 가죠.
2: 어?
6: 나 같이 해 보지.
2: 세서
5: 아제 도스미에 대제 라격이
2: 야지 아 첸니에 컨트레스 킨조 틀렌제오이나
5: 걸로 주주 젠타리
2: 주주에 병아
5: 도스고다 아마지 대지
2: 대파르샤
1: 나 배바 큐네미
2: 아 배바게 끼치시다 시기
5: 이 배바 오늘 마지 개부장기지
2: 아 개부장기에
5: 장가 개비 더 뒤지 배바 차부지
2: 장가 걸로 주주 지체나 대문 그 수에 라스 도리 장가 럭부 치다 영아 내 차도 대쳐 내 여부지 더 뒤지 경찰아
7: 오, 가봐 마샤. 나 칼라인다. 보고지 고지 칼라디니라 쏘다. 튼튼 아메 가봐 줘.
8: 블레즈 찌추다.
9: 가나 야. 什麼 쏘도?
10: 추구르 챵즈 체차나. 타마르 로글람 조웨규.
7: 고지 고지 다 어디 지다 숄지레 데민도 엔 숄지디 지 사다 아메 카바야
8: 다 카바 추지야다 엔니 자진치
7: 다 카바 추치엔 솜라 난 레다 갈라 칼니엠지 아메 카바 제
9: 제제 부다 아메 칼니시 다 쪼쪼쪼
10: 카바르 규메 데모이 부즈르 메지 쯔츠 난

0: 我那店家只招不安逸，苍马人群挤不车个，吹蛋给洗洗卡机乐观。吃不饱桌起个，天天只在个他面子挂个桌，还没要买的，蹲了空就是多，吃又吃个桌。
1: 姑的，俺是爹爹阿米多，我在那儿桌。
0: 给了，他给俺叔看过电脑了吗？爹呀，卡着。
1: 那么是我大爹比呢？天天吵吵不要的下。看过的，瞅着哪里约不得？小妮养三个月子，日日天养的，你个钱不是大要的？
0: 那钱呢？俺叔看电脑爹的用嘛的呗？
1: 用嘛的，日日你瞅着哪六个月子，吵架都跑不得，看家学少给点钱钱听个要的。很多鸡蛋包煎的，读书这边除了听个的，日日听别个，除了的你们都听不得。有手切瓦，腿脚腿都拿落了，日日不进吃了的，俺们都有这个月子。厕所有尿的，面罩总准了，男子全部撑着。开始日日听不赢了，看过的看着就点眼神。亚大米多，给的看着多啊。
0: 日日听不赢这趟，这个也差不多。
1: 第日日听不赢，给一下，俺是叫我不要着急。日日久久点不赢了，回头骂你。
0: 给了，俺是老满足呀，卡着。
1: 日日久呀，脚不松的，回头骂你。回着是的，日日久些，日少了呀日。俺做电视的，店家情绪给念着的。
0: 给了，看人家我有那点作业，拖拿难办。
1: 也得赢，下学期的巧了天不赢呢。年年彻底安啥钱我知道，年卡巴拿了呢，第肉脚钱吧，啥子娘就钱不赢。现在俺做年个钱不赢呢，牛脚都对明年啷么啥结巴用过的。
0: 给了，钱那日肉脚差劲，俺就落住。
1: 用嘛的，实习的那么些的点钱，那么些的工个贴不着钱呗，我打打不着。我做明晚三百三点呢，开个月嘛的。
0: 日日给暖起了乐器，想给团长卡里亚托拿去过。那么新闻大大哇，吹着啥许多去吧？要不念，要不点了，念个连乐都不接。现在点就轻松了。
2: 年底呢，前年他在家中午了，闽安东营给强谈几个级别人均送给亏时。第二，坑人成为真正打的毒井，操蛋走南边各座单长来的。第二，每日操练七个样，索价每边躺到圈的马日。强谈给设计前面托，索价拿做几个游行，操练七八趟，日久必行。西屯人那个索价给健康是恰月。第二，最大中。江姐咋当脱了街站区别跑过松阳月江里苏姐大堂找位苏家没这么切着西堂日记朋友圈里苏的切续形式天做草原三条块的贴近家最后呢没系统阿东三个托案其他堂两岸滩涂操练七个月，强砸单涂，将吃东忙不月，将给我通信行起来，熟悉人我他，不会给我马斯他，我干不隐形。说过呢，俺这盘给给兄弟不多呢，看哪一？铁蛋仍旧很给出面，跨界铁都不是个点呢，看着这些铁定了，自个儿穿的起行起。落日到我对不呢，中一盘呢，将其举杯推醉一醒。将某年前个推运到我酒席上面不谈，专门是庆祝日早啊。庆祝一对记者几个送就算个四个月。罗松年西牌松队庆祝新年哪儿算不他？苏北人菜了，米你还怎么谈？ 지제 지게 숨기네 시계 발생의 유배 리기 봉비 최네 속도 치슈시 권제 차념 소유니 론니 슈삼지 랑콜레디네 창단 진비 람바두 양망 부통주유 헌즈 균도 슝람타 미링웨 자당토라 양나 고구니 자사완 양나 편지 티리 치버서 지주 리완 양나 항제 웜시유 거브지 구베 라통와다 고톰네 되버타 거브지 뽀베 킹베 바우싱 제왕라 고미 루웨 바냠싱메 양라 교수직내 초여 공시 유진 교치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이 수송주 유라 교치시라 양 갸리 개왕 유 양라 쇼과 추구시 송내 추통와타 니미트유수 폐치와 자단토 자사왕 니에수체내 되바타 사수참라 라리안 19년에서 로베 초여 공시 시유 경기 년달 지리 숨주인 주구 예바타 콘츠 조단양 믹세 차부치 유티 균도 루딩의 주구 예배 콘츠 침배 슈도 경남 림부시 체육유 펑교니 江给追在该学习时混在旅了下西总行苏西汤了游戏哈江起云点南边我了求自己的纪律习主席我咱们丢脱个月年个几位推素女秀与贵主客索家闲探多呢最给求自己的纪律给主咱们丢脱不他中期纪律恶主咱们年期纪律习主咱们 江起教学了求自己的纪律端着呢教主牌教徒辈行在哈江教过月江求做今年在当托旁个教课美国车过杀了点呢对错狼龙这边那不停哈江几千年搞完呢推举求新教 强炸弹托给江洋米久瓦几个灭别帮不他你什么去米吉永远的绝呢强炸弹你错那个恰金先别秘密隆冬的南洋江错永远的些呢强炸弹你混住恰斯丁萨久为极度点别亲戏戏混住第二极行第二擦龙穷他二炸弹弹袭击度这一年切索一块儿盘密度块儿行月 强弹以设施前面托长来叠别塑胶芒果让人说是从而旅行器与其宽敞南洋米酒馆龙吃东给秋季吹度可为军他千米度信心器

0: 출로 니순키 군시
1: 여드 소리바타 차자르 망웨 티드윈키 니순 여부치교 캔간 시도치 차자르 법도 고탄 기군 기능이 서주 캉베나 미주 응고 치고 캉베나 추주비 이나 뉴르토 로군 간이 람세 치딘 치고 촘람기 로슈 지고라 도난 치고타 게디 로구 마르사 유나 제토 양다 린서 치니 로슈 디가라 니세 슈고 교주나 민주와타 서제라 리미 쳔고 유베 교주 미키스 차자르고 랑고르동도 목전 바로타 대부르 규니 년장라 더십 치디 계조 망고 유서를 주두미 졸로 튼거 뒤돌라 서버 토지 계좌 크일라 제딘 제고다 주 예윤 주모도 치 뒤도도 지지 고라 타바르 겐니 조교 능구 치발레 몽주기 최낭 주미종
2: 정말 이게 디링기 난된 상을 주제소 나마 이게 내 모두 이제 난 주리 챙이 난된 카 신도 유이나 키랑게 라도 타바디 토토 변종농 팀님 제리 보기 조리 팀대함 야나 야게기 토네 주방 윤시베 APP 디펌이 난네 시 조지 초지

0: 카리 지간 밥새가 좀 먹었을게
1: 아니 카네드 진짜 시기 이내년에는 언니스는 엄마용샤 로슈스케 단승
2: 거시 저거 아무롱라메 봐도 신다 개민도 바바 양스릴 신자 도명에서 시기 오랑의 싱그러와 내 바바 서슈심 선자 시라사 토리 뒤주윤 오랑님도 내가 비다 오랑윤은 알로 대용아
3: 용아
4: 녀셈나 기지마 시에비너 다리 비진 시제 동세 마시베 말아주 낙세주다 제지 드리자샤 도동아 시에 주무도 이지니 자시베 기지를 시에너 상명아 야치기스베야
5: 나 소대 가리 시에 시에지 비진은 그 좀 마셔라
4: 제니 예시에 교득이 대상 교수베야
6: 아 랑게 개용 속진 도와라 신지 제주 엄마를 시에서 미 상명 총놈 가버려봐 제자미 랑쿤지 장지 갑시 예고
4: 제낙 세기 장무 차상 제사수너 장무 소화 교유스베야 你 和
2: 我那位面还得信诉，让他心动嘛去。妈的，赵永夏，你给这两个什么说啊？
0: 给这的，你什么事啊？姑爷，让他这么说的。你那对的，可把对面心呢？他就想特别秘密多。阿妈，
2: 嗯，罗有呗。哦，爸不怀孕，罗来没送哎。
7: Baba eh, jinyo rongi owaan sa nardu saaya dula thunya du amra sambe chi guayam du.
0: Saaya da thunya du si eh. Choga na chumu ka suyo zhe, tundo sha sen yor da. De tobe ozi zhi.
7: Amra nge baba sim jayu ne, su su shiaga mo simche. Yame na, sanyi ni amra rogo chiyo nimdu saaga zhugui.
0: Yung ma zhi, nye no me ba, rang baba cay jiang zhu zhe. Nye rang xie yu da, tabu do, nga rang baba da zubi gip nyu me. Kisi rang chie du me na, zubi gip jama lang.
4: 让爸爸卡的可就写着明日扎上面的生病没做让了生那子呢也准写了那几个是吧让学的对军团大卡的呢让爸爸自个多啊阿们让卡差不起来嘛都先把这不是啊我古前他妈的卡的意思过古古的他的意思呢我做他给钱的哦不哦卡的让阿东出家个用呗欧让杨西正做家个是没做女儿呀嘛是天威我的让爸爸混子
6: 别的新姐姐对不起大家东初的给要我这做那么多用意没多不过没事可来接不起但你也是个你也是个不是你也得这做比你俺最听我见有的给也可是不起多样有嘛事但是俺听我见偶然突然他们提前的人和我做你吧俺那些前辈姐你也做不下去吃不起他话都说这个如果做不定做俺做的没做错还要去那么多没做啥呀的同样第二次
8: 캠서 지구촌 대암도 미스트리 차크시 미소 공유사시 안주는 그 밀차샤나 순저 뭐 인베 년지 수 뉴스 시간은 이바 주제 하얼빈 시바 더지게 수동부 시제 대리 대해 봐서 니 바다 오우키랑 소물 차샤나 메시지 능리디나는 갈래 겹제 대표시 가리치드레 오우키랑 니네 스징아 연유 주제 연유 톱슬레야지 니 바바 가린 소우제 계세 오우키랑 니게 아마 수입히나 마 메시지 라바 간제 대보게 봐 제자니 촐람 사업 세고 생비
4: 솔람사업세인세 당시 용법 망고사 졸부 젠체 교수 민스지 디게 소화기업주의 다 니에스겨 오우라 니에스겨브렌샤 사오 아지마 무이 망고라 아수나 니에 교수솜 유골치 넘조 대르쥬 수정아 제젠 알쥬의 급두두 니에 교수 치이 직댄 컨트리 메달쥬의
9: 给他做许多些都买的让其中年一呢也好是今年二月上了最近俺也有今晚上来看这边呢引起一路存在修饰新专能力局因为我现在给各路网员的鬼推荐了从你点赞这的给各路网员的鬼从你在起来都当给这些你们来给予给各路网员的鬼集体集中给当年前面恰当你们的卡多当年前面
10: 给个龙王为了规定慢用龙王为了木内给你，连水电站里边那么些都有。推送大包这边滚进了木内这里，出江边一公里，那在推送大包这边滚进了木内这里，出江边一公里，那在推送大包这边滚进了木内这里，出江边一公里，那在推送大包这边滚进了木内这里，出江边一公里，那在推送大包这边滚进了木内这里，出江边一公里，那在推送大包这边滚进了木内这里，出江边一公里，那在推送大包这边滚进了木内这里，出江边一公里，那在推送大包这边滚进了木内这里，出江边一公里，那在推送大包这边滚进了木内这里，出江边一公里，那在推送大包这边滚进了木内这里，出江边一公里，那在推送大包这边滚进了木内这里，出江边一公里，那在推送大包这边滚进了木内这里，出江边一公里，那在推送大包这边滚进了木内这里，出江边一公里，那在推送大包这边滚进了木内这里，出江边一公里，那在推送大包这边滚
3: 낭세 소래 폐기에다 참바 개조된배 럼부사브스 준토브스 고샤 좀이 정글시도 야오제도다
5: 링하이 총기 칭촌나 레취기 예와나 사제순이기 겐사린타브 딱제체바 디다와니콜 낭레 튜티브 사고브니 낭세데 니무추찬 대제 티베 좀이르다 구제기 넘교송사 갈레 개브리초샤 老马给 他这毕竟是退休期间，请不得要求下。不的，突然目的的通钱难度啊。嗯，谈到这老马给要求些事情啊，这个地对我不晓得不接，退休期呢，毕竟找马这是干些熟人啊，熟人钱。是，你那个确呢，三不等于的。谈到突然目的的通钱妥不上，请求新旧合同签名了，点点这有需求的解决起来。
3: 那是些话，
5: 让他些话要嘛是，
0: 你让些话，叫老马谈的，用这个就拿出点是，而且许来同他提前呗，叫他撤下，叫老马弄来些，拿来退钱呢，同多金牛绒点是。
5: 你自己这有呗？
0: 有我穷，你让去，同他得去到钱干嘛去啊？
5: 钱我穷，
0: 其实那些个搞不起多东西，可比钱比呢。
5: 啊，是，可是可多钱，可是现在学的。
0: 用卡拉啥学的？
5: 是，
0: 你这都不会用，还你这样。
5: 很多三年不到时，教育家的叫人家学习下的，对不对？学习我教，我这个月吧，上个几个月是，我这有娘的下三个妹，今年学习我教育呢，这是大蒙古啥东西？这都得要我学一下。这都得当多的学一下。嗯嗯，我那心不是多。嗯，小伙子，弟弟，我那上个工作一遍。
0: 教育家。
7: 叫咱几双三穷啊！你阿些个孙女的，小个俺们的妹妹啥？
5: 钱咱钱，
7: 小个呢，年纪还年轻啊，叫咱起居大啥？那家个三些可算钱不多，忙着说啊。嗯，新车让我定些租车，那这个那把有多大投资了？就有多钱用了的。说句话啦，俺觉得几千俺比钱，亏你利益，许这些多亏给几千送家，大概多不大，见多得不？新车虽然亏给几千一三家，实际没多大，俺这。
5: 不许动不动。新车的是通破马路钱不赢了，来女车了，三路动了。
7: 现在俺就经过去，团结主任说好做资源。
5: 说，没见识过多。今朝新军写的车呢，新军车呀，用了钱罢了，借钱呢，新军车我欠蛮多。
7: 新通他个人呢，边角偏窄的，特别穷角这么多，姐姐穷角嘛的。边角
5: 偏窄，新军车穷角嘛的是。这个。
1: 俺村深圳文标电视的地主家庆，几千年的血，啥都能值钱呗。牛皮值钱，听我用的深圳文不仓库是几双钱，天宝买不起。俺村深圳文不卡的，也让俺能值钱不得。三年大概给不够值钱咱，天宝还想掏不要钱了，看了手里寻不钱，难道不牛光偷袭？忙把给。

0: 야. 뒤도 채식겠다.
1: 아지, 나 내가 치기요. 채기배 가리요. 로모고 되게 장가 뒤도 잼부시. 지중 가르고 위메. 시금메베.
0: 라지 가르게 의유. 님은 가실 게 없어. 겨우 예인 수조여시. 조규메 뒤도 채제 가르지네 봐. 가르치지유 아.
1: 나고스 게유시베 님디. 장가 시그시.
0: 라스지 안에 게인 수녀르다. 야신 가르랑 거 성부도.
1: 네 신 가르랑 거시. 다리가 전다 채부스럽니.
0: 전다 채부스럽고예. 라예 니 가르치지유.
1: 와라즈 능무디게 사무 좀소노 니 갑자시오.
2: 케스 주니 바브랑 게윤기 쇠든 샹브리. 지리 능무디게 바브랑 칼라다입니다. 실레기 신규를 종할 용가 집에마도 알아다 채 디신살라 상마 마람 수수지 겹겨다. 봐봐 로 대우치. 마주 기거기 협상 핀치 세미.
1: 상가 협상 세노 나 용마시.
2: 봐봐. 타부도 갈레시라 가서 디과라 진펀다 인펀 바펀게 신유유. 콘도 총주네 바브라 시라 토야미도 쇼가니 세브다가 바브라 릴친 그뒤 치미 하고미도 권단도 바브라 두슬리브다가 콘주니 코제 양 토야미도 쓰기 그뒤이네 니 계시도 그뒤 원에 심도 전부 돌아 무셔 줘시기 맞어 바베 야고 줘리 바베 수수 자주를 띠지 맞어 로충 디게라 니 그저 치고메다 나가라 레 그저 치고메르고요
1: 장게 디수시에서 니 고주 충두 니 주제슈 고주 랍자 주두 你给呀穷我嘛是，工资拿不着吹牛，你输呀穷我嘛是，给不到足多，你也得为输呀穷我嘛是，你你谁了？暴风天文路穷路人谈过足多，小牛卡下个，吃穷是牛有事个，俺呀天卡歇歇是的，你也别得歇下。谁敢聊这话是哪有子？暴风路穷足多，你牛啊穷有嘛是？接了别接了心，给点点别的足多，你肯这三大呢，吃穷是牛会上去。今天这兄弟女子中干了罗宾，这兄弟弟子萨姆克杰斯坦的，你也不会做拉圈塔马松上去。但我看到你在那读书阶段，这兄弟你中啊，不服，这兄弟啥子哦？
2: 爸爸，你上吧。全大地接不了上去，
1: 可把几岁人？
2: 呀，我让住爸爸看家姐，爸爸给允许参拜进村外地，应当给不到高原文明的学徒。
3: 应当，应当，应当，应当。
2: 罗西主任，阿妹爸爸呀，差不多大多接待不了，下面了，阿妹给去学了。
0: 也可谢心没得。老妈，咱俩新年年是给俺穷不着。俺们老九个来的，天堂过，开两嘴巴不吐穷啊。
1: 嗯，啥地这个去啊？
0: 开两嘴巴呗，拉不的，俺生过天穷啊，拉回哪了？别的下地看得下。老西就地哪了？也让拉回哪下地的？爸爸看着许明熙，可对许呢？你心哪了？什么东西让你，让个烂鬼的解读？你过了看着母女面前，让个几个骂人，他也能养活穷苦，让爸爸给予许不得。烂鬼的，他那时候弄鬼说了天不骂人了，得人干不骂人，但你心呢？你给点不打，心真切怪明白，给雨水的从我的骨头松啊！给雨水别急，但你让了大多养不起个人，让看了三对月呢，你也让了睡觉，阿拉多对月呢，不去让了女娃住个人，差不多让年数，给不要么就为你们的，可是起个一打，让年数要钱给不起用多的。
1: 伊达，我让你摸大摸肚子，胡子，胡子，看清楚，想大一点，
0: 想大就是不出点点不的。
1: 胡子，你也差不多，现在阿妈强健一把，看你写嘛就。
0: 什么给不有的？阿拉就多年四个米多，呀，他人阿给不起来就。 야, 베즈 숨도도.
1: 용아.
2: 아자.
3: 봐봐. 네 엄마 섭제 동고.
1: 네 자 엄마 도로죠.
0: 뭐뭐.
1: 네 도비는 뭐라 가봐 용 그지. 가봐 두게야.
0: 가봐 두. 老마. 너니 김새 때도 아. 나 돈 더 동유.
1: 도야 망자비는 야저 쓰시시.
0: 자네 가리네 시기.
1: 보야. 이다. 타머디.
0: 인다. 계란즈 님도 돈은 그제도.
2: 인다.
1: 계란즈 님 고다. 네 되다지 갑자시야유. 장고시에는 되다디. 나 개유 수배지기 되다 챔부지.

0: 나스니 에스키오토 응고
1: 동주디게 소제 예시
2: 예시 좀
1: 원해서 동주주주디지 잡게 제제 이제 뭐 찾는 거야 계란수 시다디 김씨 도무 아시
2: 오고 오라 김슈자 다든 저 숨대 정마지 단디 김씨 슈디 대마 탕마 다 가가 주정 안에 너니 슈숨 주지 대토 주지
3: 南京也会经过了，也让你们看着这不远。叫我屋里压住，
4: 哪
3: 个来的？你阿舅？张强人。爸爸，去了城西都叫屋里压住，但瞧马瑞，爸爸知道。去了城西啥都，晓得。
4: 伯父，
3: 啊，你让吃下去。哦，
4: 听我一的，上海搞过那追击，俺最的，有年没固定这鱼啊，卡里面扔个西鬼呗。
3: 快对了，真看到了，卡拉山没在里西。
4: 卡里呢？
3: 没去就在里。
4: 没去就卡里呢。
3: 哈，
4: 新
3: 没。
4: 俺让去。
3: 兴趣搞动起来的，运票就不行。这次俺让最低估计，哪在咱们这边呢？让伊几个队，对了，老大没运用过些。爸爸，不是钱阿卓，爹成功些阿多。
1: 阿爹没过，哪个留大些？你阿拉堂堂堂堂主意。
3: 用嘛嘞，爸爸，爹成功些阿多，加倍多。
1: 这个没多，俺控制没几把的待遇。
3: 爸爸，俺来控制些多。
4: 上不了。

댕겨 공감사 기랑게 니드디 데지리아 삼더뉴 이베 추치부 이네 담냐 데지 조로나 요유데 선교나 급급라 리니 샤우이 교부스와다 급급라 리뷰지 스유아지 선교나 시다디 노브지베스나 용외토 디니 데네 정요마지 레젠 코마랑 주 리니 샤우이 교부 고시에비니 드릭 레젠나 리뷰 고시비니 리뷰 시아디 기존도 이구나 데베 회자지 이바다 디지르 리구이도 튕고요지 타자르 쳔보 퍼보다 강갸 슈암 가족 카쇼웨 급수 출로 쳔비 리뷰 담냐 삽소다 두수 냠도 디제 스수 망보 뒤베 출로 주고요지 어더 뒤제 지 슈비기나 리뷰시아디 담냐다 더 뒤베 출로지 디뉴제 하장기 교보다 슈트다 하장기 쳔보요지 쳔보인치 고급디네 요마지 장리 계급기 지주기 뇌지 교수소디 훈우다 녹창기 지구도기 배자자리는 스트란다 윤난 연주 간수 총은 소지 다 디게 초종 살라 뭐보 삽소 망외 차자르 친부 법이나 지주 체거 요시 하과 조여뒤 차시 친구 규수 차자르 법주 친구 지주 양스 친구 요지 배자샤나 간수기 죽주 지주다 스트란기 应秀荣给 日据所呢, 苍美哈国为 纽约特区为 B级级级, 让日给格里亚 日据给 西军切瓦的 退毛瓦, 多数切瓦几个 铁据点有日, 日据给 纽约特区 哈江前部约杂, 近年 D-TMR 创作党 熊人 三不所 蒙西之归 多尔瓦的 各部西里亚 甘姆卡县呢, 超容别提甘用不有日, 你呢也呢的 出桌子的 长达里亚 如何东归于文马斯, 各部这个嘎姐 메규리아 추로 튕구여지 아 숨네 딜루불 톱갸리아 튕구여지 밀 서시다 트로 큐니 요마지 제자 미네시메 망부지 수구여지 아 이내레 지주 튕교고 이내레 디마튕 콩리아 뜻십 제도베 다유베디 베나 차자르페베 규림 나로라 초그론 나네 메워르기 자단자웨 우주 쳔부치 차유지 초그론 난기 추뇨 마치아보다 추나로르두수다 담자 망부 제우요지 슝람기 쇼니 가과미야나 팅어시 윈치웨 리주 튠슈유사 차자치부 법에 지혜라 리주 튠니요지 능주디리 튠친 아 리주 튠베 닝가 유베 니에바르도 통순 칠기치 치고구요지 계시 리구이도 유베이나 리주기 닝가 체베급라 체문니도 리구이 쇼니기 토살 회고이벌에 초슌도 피규자와니 요마지 다디 카르제 스비나 리주기 뉴제 하장기 경고 유자 미 리주기 응을이야 회토마지 뒤종소 세번님제 남자 큐니 지요마지 딘자 준비지 카바게보다 저와서 비제제 제윤의 뒤 뒤도도 공주치오지 니엘샹다 총대 시슌다 디위다 총례를 예산 수초오지라 대가 정주 튕구 쳔보다 야나 체긴 유신 두단 쳔바 예산 수초오지 예산 수뒤 유튜브에 뒤주다 산에 다가는 신 제윤의 뒤제 세부 수도 고지 정주 뉴지 바르다 니시 딘규 유비기는 지레 계획 체도 인가 인지 지도지 리주스다디 베준기 창자를 법에 주기 쓰시기 뇌지지 딜 루부정신 치워다 도수 침부여리 창매 계지딘데시 세븐이고버디 우주 침부트에나 토사르추 제소딘자 군기 쯔지르족 지부디지

0: 수고래미도 그래지다. 남자지 약도 가지고래. 수고래미. 나 수고래야.
1: 얘라 동자 수고.
0: 나 수야 그래이나. 나 동자 수고 가서래. 알레 고다 알레 고다. 나 수고 주는 래미.
1: 장어 심네 더버도. 뒤즈 닥달 큰 요요메. 얘 동자 잠아 수.
0: 기린아. 수고래도 그야.
1: 대리라 수고 래미네. 얘 동자 수고.
0: 나 수야 그래. 고원자 아님도 용부다. 랑게 나수야 그래야.
1: 뭐가 나세가 지금 있었다.
0: 네 나세가 지금이.
1: 네. 다지샤. 나라스트도.
0: 아, 영아. 나스트.
1: 영아. 다저.
2: 저.
0: 야. 다저.
1: 그렇지. 용샤. 클린다.
0: 야. 클린다. 클린다.

0: 용샤.
1: 저.
0: 오. 예쁘게 제도.
2: 나답이도.
1: 당잡어.
2: 가르쳐서.
0: 레사샤. 제게 신주 지기도.
1: 고제. 자 가르치니 봐.
2: 샤라 렌서기. 셴무스괴. 아. 조마소. 단도도 제초비나. 나 저지고도 배 잡시.
3: 근처스 매입셔제. 영아. 나라니. 나게 채고 말이. 나 주기.
2: 보포.
3: 보포.
2: 보포.
1: 봐봐.
2: 어디 장부대에도.
1: 키니 같이 가요 봐.
2: 보포. 나라주. 나그레 신자. 신주지야. 체내 게메죠.
1: 봐봐. 군이 치다. 군이가 싱그리.
2: 야.
3: 보포.
2: 보포. 레셔. 저게 군이 되게 신주시 주니베.
3: 어구. 디나그레 레그레. 오랑 주도 정말이.
2: 상바부다고 계윤슈베지라. 간다. 나그세다 저와 매베슈고. 맞지. 주도 정말이. 이네. 나그세다 저와 유베슈고. 맞지. 주도 제타주이.
3: 봐봐. 봐봐랑 같이 가요, 봐.
0: 예라를 세야지요. 세네 예배 신주 제약된다디 제 니가 맞지. 군주 매배 내게 제 니가 맞지. 신창호 제비이나 퍼서 부줄이 지금 저 세네 이봐.
3: 봐봐. 안주 군주 내 대배 내게 제미. 디준의 제배 내게 송사. 안주 다가는 시 제비.
2: 준의 등기 내게 제비 세시대 안주 먹고 지미. 이내 세신의 계제 세계 신주 제비나 제모주 탁주이.
3: 어구. 你有人唱过谢曲，用过名不唱脏，菜里点别新曲嘛，菜边呢，就能说不出多宝家嘛，对啦，哪里特别家样嘛的，当着多宝别的名不唱着去的，你有人吃，我常常算账，你六十岁多宝去上当嘛是呗，工作那些节目都能肯定笑的啊，但我那年代古典节工作，那些节目多宝家是古典的，菜里点别新曲嘛，菜边呢，那些肯定是这样的。 二姑，爸爸，

0: 쏘스다 개 마시 제사 미시다게 신주 지기스 고부다가 문에 인닝을 치즈부다 직벌이샤 자게 주나기 구지도 쏘다 마시 고즈나 세디 나와 고르시 음악시 고즈디게 데레 로카시 세치 사지신다 정도 갑시 이네샤 사기도 기기 나글랩시다 신주 지기스 러비너 자게 삼로 야고스다 혹시 계시라게 세계 신규 지역 모두 제비다. 네 모두 마치 닥주기. 나 가르시비네. 네 모두 걸 지금에.
1: 오고. 장게 미든 치고 와 마리라. 바풍게 미든 지금도. 영아. 계진 이제 시에 유나. 다니에 점 지금. 오랑 당유르 봐.
0: 이거죠.
1: 오랑 개용 네 주비상 송자. 첩세 고도 된 요시. 오랑게 주요 삼자다 직종 치토비는 신의 오랑게 등시다 고동원 토시 샤쇼 장변낙지 주내 제베 랭게 니바도 주비 나 장자 송자 셰야 디엠소 라다 샤오시
0: 세계 신주 제아디 시랑게 이지 제니비
1: 어구 다신 나래 긴구와디 오랑게치
0: 가시
2: 连胜
0: 连胜 장애 가시
2: 连胜 오구 连胜 连강의 요시 탄다라치제토 오마르다 툰다하지티에러 连부삼 连胜 요마시

0: Sibolengye, lupu de na, senpa ki na, lupu de. Nabalengye suyo, tanda si jimba de ne, pyo rangyo jo chwe tiang de dan oyun lianga ta, pyo jo lungchin yen chi lego ni nyam du nyerbe, de dan lo suyo chi ti le zen, de dan pyo jo shep de zi, nga li zan su yung wa bian zi ye, tenge zu debi baga su shu. Toche na, chi jeb shu si Jinping ki, mang yong ki de dan mian na, cho yong ne, yong zi yong mi si si da, rengi ki de dan ni, su su rengi ya ra lupu si reje su mna si, nga suyo su su rengi ki, Lusim di tanda, susu yen yu ki nang mi pinji ki di tanda, taga nashin mang yong ki di tanda, to nang mang zam nang di tanda tenpa ta, di ki tenpe kimshi shi junggyuru, mudu bezi nang gu. Diri nga zu, hasa chongji ri tenguan chu, ni ri yung nguan chun zin di nang ki, bong shu mianpa, gen siri wang la di nji shu li, se ju lam diung kwa la, gan di shu gi yin, zambi ka su naro. Siri wang lang ni, ne to suri shi rang pa ta, tenka yong ki zhu rin mianpa ga ju pa shun pa yin.
1: 空谈的拉萨中也是陈冠区内样文国村金店内也住人他中华文国苏里连锁给中内也拉连锁给各村别军列乌云连钢给乌云人国面革烈日吞作给扩着扩着也拉吞作给乌云中国初就落作给聪明培育让用中给跌当千里贴贴千里开间所中给孔明培育让用中给西泽级别确定协助那么大培育让用中给西林部队协助妥当千里开间所中给孔明借给给人写是原来 孔兰阿吉说：“解用给爱子内国军军队密集党，让用中给王国军将给别团大姐给军队密集了，将用给南阳文国党村新铁棍给军队密集了，说给实际参与多巴马赛。SCI托接送送别用心，给南给日常团队托接送九号站别用呗，日常新主党团员给南林内部点呗，选举给七类开发协议。”
2: 大屯今天才是送不的党的。
3: 디숨바옵제게직신도위직상내신다워마제신덴주리상내제마라소바다디
2: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tete ka mama sa ku kore manju tsamba ina le tsamba ta tik tu tu ba yore sa de ina le de ya go yore
0: de sin gi du mang bu chi de ba pa bu shu je le ne che je sa kor ba ta pa mo shu je ba
2: je je je je de de mang zu sa yore ta di na lo ta gen kon lu shu bi ngan zu ji ngop zai mang zu se na gen zai de ka le yore sa ngop zai na lo le ya chi na yo za ani ka le do sa na chogo ya ye de ya go shi da yore ngaju ngo tsai maang tsu sebe na ani sari shinda tsu zhuzhi dan ya na xia dan tsu sazai nyung tu zhugu re dindu tsani karar tu su na ngaju supu gyakwa maja ya kaang na che shira yore ti xingi ta ngo tsai ki rikdi na lo la ya na xingze rikdi zu na lo la tsu tsi dan tsu ya gu yue zang chik nyingam chak tsi ne da ya na dredengi ne tsu ya mabu pa ya da ngon go chi ya ya na genzen chenpu den jo
0: di ra chine dame rikdi ra beki na
2: dine dire karse jikde karse 我们这个地方，我们这个地方，俺就顶着的，像咱们就，他，这个嘞，我们嘞呀，俺就第一次学这个，俺就学过都不认难了了。我们，我们搞不晓得蛮多啊，是吧？他把这困难就拉扎的对，就咱当俺就，马上上学时候俺不搞不多的，是不是？我第一次做印巴扎，第一次咱呢，伊那里搞的都是呢，人家的是我们懂过的，是吧？我们懂比马些的个，自信俺就拉不拉。他可是，伢子伊那了了，我们还就伢子在有了，我们懂些错过。 마대 붙이냐다 저거 셴녀서 된다 요 된다 요브나 아니 가르도스 능은 저 쇼다 추르다 야 직신다 된다 사이요라 라라다 디즈 소르티스
0: 세나 좀 엄청 위배 아 차스잖아다 엄마 가분데 어 어스도 엄마 망스 쇼르 송도 가
2: 제제제 미만 붙이 된다 가르도스 능 주고 섭섭다 된다 차고라 다 주고 섭섭 맞아블레 또 치슈에 가르레스나 가시기 kaya ki tinta, jubje tinta, nyo je sa kutuwa. Tengye to, nima re liya wama tinta, tisa kanzo chi tung tuwa na, ani jitangi kaya tisu sa kuyo kuyo kuyo kuyo ma re. Dinti zani karana, wama suye di, ta hajangi
3: ཁེ་ཅིམ་བདེན་རྒྱུ་རེ་སེམེ་རིག་ཐང་ཧོ་མེ་རིག་གི་སེ་རིག་ནི་སྡེ་ཐུ་མི་སྡེ་ཆུབ་ཅེ་ཆུ་གི་མེ་དུ་མི་རུང་བེ་ཆ་ཤེ་ཤི་གིན་ལ་ཤུན་ཅི་ཤིང་དོ་རིག་ནི་སྡེ་ཐོ་ཉོམ་ཡོང་བེ་ཁ་སབ་གི་སེ་རིག་ཡ་པོ་ཤི་གིན་ཅི་ཝོ་མེ་སྡེ་ཐུ་མི་སེ་རིག་ཐང་ཝུ་ཅི་ཤུན་ཅི་ཤིང་དོ་ཅེ་དེ་ཐང་ཁོ་ཡེ་ནུ་གུ་ཆ་ཉུམ 마세. 조리기 사제탕 텐두 사고. 토통, 님머지 우리 하우성 숨제연남. 양나 대탕 최시총비 워세 멍점 사고. 팀인 사고지 순지 신도 켄업주네 듄주 파세니. 세리 남망진기 자튜너 최송체디. 세리탕 우지 순지 신도 제기 세리 담고.
0: 다들 내가 세리기 거. 다지 세시부서 걸 봐라. 세리기 님지야 체질이 그렇게 나고 그나
2: 단토만 마르세데다 카르도스나 인지 사고 거래
0: 아
2: 니베데 카르도스나 세베데다 망고 다주야 말에 카르도스나 외신 참부시사 난주이지 카르도스나 미망차지 지 샤나 가보다 야나 카르도스나 샤나로로야 초주 망부 십지 매조선 제게 나와든다 요리 남그 타이나레 샤나로로 조 카르요르스나 직직을 니네 카르스나 샤츠리 다시아세 마차브나 아닌 간조 카르도스나 샤작과 차이다 야나 카르도스는 것도 특지 메뉴보다 된다 제제 아니 친지 페비스 된다 제 직 휴구대 카르도스나 대부장시 마음부지 롱구요래
0: 와 좋아
2: 제장 간조 카르도스나
0: 명지 쉬어야 돼
2: 강요 묘사고
0: 다 초벽 사도에 지 조세 제리 찾았나 착샤 룩샤 세네 네 파셔스 디 수유로 봐 안 되네 냐서다 자셔 소준데 용좀 줘봐
2: 제제제
0: 봐 원상 기타에 대해 계좀 줘서
2: 제제 에 샤라양 안주 초지 직번인 거니 차샤나 디스그레 카르도스나 샤가르다 샤마르 샤가르스 디 주자네 디나로 냐샤 차샤 리본기 샤테조 안 샤가르기 나로
0: 줘
2: 샤마르스 디 주자네 안주
0: 노르샤
2: 아 노르샤다 야나 룩샤다 야나 카르도스나 팍샤테조 샤마르 다 초지 근거니 차샤나 미수불에 야체면은 다 시작할때 직 참바다 가르도스나 직 나자야 응원고치에를 펜바차요리
0: 아.
2: 다 이날에 간주 직사도 내두자니 사도를 야직 간주 주난기 된제 야다부단테 좀 뉴뉴로 아. 다 이날에 간주 시작사도자니야
0: 뉴주
2: 디마제 가르도스는 간주 낙주다부단지 야나 사법 토세디줄에 야 직샤디즈디즈 마세베면 안 가르도스를 저단디즈 따따당 말아 다 이날에 간주 시작사비 줄임 나로라 직 당 간주야 연조기 시작나로네 담시에 그거 베네차시나 남구 간주 노르샤다 야나 카르도스나 자샤릭스 디즈 만즈세 양 팍세디즈 디즈 칠로 망부티즈 디즈 뇽즈 뇽즈스 샘제 지기면에 자샤나레야 쿠샤레야 칠로 망뇨 요라
0: 아
2: 덴드자네 카르도스나 단 샤사위 줄임 나로라 인지민지기 카르도스나 칠로 강 뇽뇽기 샤데스 담가치 그래 샤디 나로라 당 안주 단다 니데 믹세게 제세 집주진 안주 부구조 하장 가부치 얘기 직대고 나로다나 루 얘기 셰브리다 야나 카르스나 에 셰이 주멜 소리스도 아 다 대주 나로라 직 초지 근원에 차시하나 직 시작이 리데 하장 기 뇽뇽리 대주 나로라 조 조십단 빙잠단 진짜 진짜 망부지 제요리 딘드 자네 남근 안주 직 디주 사교리야 갑시다 지교 말 강 뇽뇽 사고 그래 이날에 부구조 대주 야사교야 갑시다도 와
0: 레스 어르바
2: 제 다디니 안주 숨바데 카레도스네다 공해리 다 공아래야 다제 티가르데 공아데 당간주 단다야 카르도스는 초회 추제 오즈야도 두두잖이야 카르도스는 지 공아 마사이에다 야나 카르도스는 탁버도 공에 나로 그 지 스리디즈마 유샤에
0: 어허발
2: 레고 나로 단디다 지 칠로티 바두두
0: 어다 녀 다가라 한지
2: 안 보시 도도 아 디 카르도스는 야구지 자원이 말해
0: 아
2: 만주 카르도스는 니메치글이야 공아 직세벤베나 티바단 디조야 뇌에데 할람 뇽뇽레 딘드 자는 건 주기 스리 소스에데레 먼저 메베기 디다스고라 카르세 공 아요난 게 타유 공에 난 게 스리 스고라 딘드 자는 스리 나로라야 직 망부지요레 데르튜타야나 카르도스나 삭바도 먼저 리아 거고 치위기 망부지 공에 나로요 딘드 자는 먼저 니메치리아 야 최초는 공아 레레 인지미지기 싸고 거래야 공아 세비 줄임 나로래야

0: 공아 싱아데 담아셉체 양 공아 시디
1: 이미지 가져서 그러잖아
0: 약속 중에 지 와 지 배디 주고 와라 다디 니다르시 직사도 아니 지고
1: 다디 쇼게 세냐 고르베 관다 세냐 고르베 방제 쇼게 주로 와
0: 키 칸요 말이 이날에 가르도스나 공아데 간주 문조 단디다 멤버치 약속 중에
1: 축조
0: 점조 야나 가르도스는 간주 랑조 점조 대개를 정다스 아 디세나 아니 직 수불어 저보단 조지도 많이 봐 야부지오리
1: 내가 써 얘기하나
0: 드니 당한조 디나로라 가르도스네 가르 지 요조로 간을 되긴 권수면 지 먼저 눈자다 야나 가르도스네 지 디와라 가르세 칠루단데조 망부 맹조 디치에데 하장 개체부지 드니 가르도스네 디진기 가르도스네 지 체다나 담두자니 가르도스네 수업했다면 이 인심이지기
1: 떠나셔서 시 네스 다들네 최신 아부디 단다 디르발 시작지지를 봐 차지 아니면 나르제제 이 봐
0: 너도
1: 창자 이게 춘지지 우리 세대로 봐 나 집단 재미는 차 시작지 나르제세도 저 다 그래서 나 맞아 넘겨 가슈지에 대해서 봐
0: 나
1: 미지 가슈지에 어디 지지 봐차 시작지 나르제지 봐 다디 딱딱 알아서 대단한 망신 능력이 되게 숨으로 봐
0: 제제
1: 세상 뒤에야 춘지식 근데 지고 있나
0: 그러나 아 되게 개라게 그게 땡디 나로라 먼저 차단 시작지 단 뒤뒤데 강강데 춘주시라 민도아 뇽뇽데라 뒤인데 전에 먼저 뒤 나로 되게 걸어 주비 차단 시작지 데 강 뇽뇽 치고 그래 배나 차시하나 차기 가르치고 그래서는 먼저 미수 볼이야 착시 토보 야나 집규 디싱게 가르쳐서는 보외기 제된다 준비기 내단 직수부 자고 차이다 다 지금 망부 직을 넣고 와래 된도 자는 건 주님의 직을 야차 디 캥알아 사이요 말이 미직
1: 이데 이제
0: 그런 게 되고 지키 로아 디로아 어디래 다디 디 가르디 비라기 시담 갑주르다 로아 비라 시담 갑주 칸디체 안디 니디 좀 많다 도 재미도 디 바 뇽지 나 저도 뇽지 어
1: 뇽
0: 뇽지 디즈지라요 다 미직은 아주 사이
1: 你们是你们是他们的塞吧？但俺就没没啥这个拿了，没什么细节呢。俺第一次接不接？新安是怕接，接个俺就嗯，差一年的，俺们看了那接不接去是吧？不接，可都学生娃娃的啥事？嗯，第一趟不得了，人家没几个俺就嗯接接一个，这是接一个，但是他妈就，你们的可是都是呢，多少比丢人拿了了，俺就初当伢那可都是呢，新这。
0: 这个一般柠檬是也说的，
1: 对
0: 吧？这是路子，搿个都是呢，苦水煮啊，对勿对？你差点牛肉吃，嗯，酸不的搿个都是呢，下蛋呢，最对咱的下了羊，就差些许多个多啊。对头，咱的下蛋呢，最对下脆差些，啊，你差点点勿呢，搿个都是呢，差点牛肉多个嘞。
1: 啊，
0: 对，新个搿个都是呢，羊啊，做搿个都是呢，多酸味，酒里面拿落来，搿个就是呢，吃不着一点别的，冷做一点别的就，吃不呢，羊搿个都是呢，差点。
1: 对的，用了出去。啊，菜我说那差蛮好出去。
0: 是，但菜单呢，我对嘞，羊特别对咱吃嘞，我菜只菜的点不呢，俺就主要的全部吃嘞。啊，这新的搿个都是呢，俺就去当地嘞，羊小江了带去，罗的那俺就，变得吃香了，大把东西个，都都，大几句拿落了呀，但，差全部吃了有的，对的，咱的搿个都是呢，俺就牛肉咱的，牛肉咱的，白的吃香了，俺就俺们说。 点心是个啦，点心怕得对咱的俺们这里那里，经常做点拿了小家拿了吃的，点拿了菜吃的了有的。俺们看不上路那桌子，人家吃个有没得？人家没去吃路过，点对咱的俺就小家的做点子，俺吃的朋友多，点大过过。
1: 他菜是给路过是吧？王总？
0: 是的，他就忙忙吃过。但侬用的东西了呀？这个一点的，这种是免得的，点大可是，侬俺就没啥拿了了呀？侬路也给点大吃，那也会有的。啊，可是啊，俺就的。
1: 吃些点多，但第一开始都是呢，嗯，你谈到吃龙角的，第一开始是呢，你讲不出谈吧？好是好是。你讲不出的，但弄了吃下呢，你们这个呀，你就这样的，看你就这样的，是对不对？啊，你。等你去谈呗，切个罗，但第你们注意的，但俺说弄了吃下呢，我那些呢，第你们注意了呀，过些节节啥过过的，但现在来同我同俺做第这个么的，都弄几把麻的，俺做开始做过的是呢，麻。
0: 라고도 가서 프리마가 없이 다 요라 쇼게 마 똑똑 뒤지 루제 차 수두자니 님의 지기 체시 하람 가차브라
1: 저도
0: 자고 사가신 놈다 되게 쌤으로 봐 이제 자고 다 뒤지 나로라 쇼고 단조 다 뒤지 나로는 놈기 단조 뒤지 나로
1: 다 디니 한 놈뇽의 체레야
0: 나도 미자 나로 된다 체시 요베시체 루디 에 다둥 가르도스는
1: 단데

0: ngandu jarben dabul chasana khuzu ki tosu ti tane num tsawani dus lug mare karresna torkri phalan inare chailan gande tor tor tor torchi an tosu kre an num saide hajang yong yong
1: tos tos chus chus yar
0: wa tene kare dusna ji ngopse ti sul chasabna ji seje zue ngopse ngon jo ti zuya chu chu na lo ji ya ti ti tam bna shas ti zuma 된저에 제주여래. 대신기 가래도 쓰는데 간주 속자란 신기 샤다한테 주지 눈다나를 맞아버지 랑조 잡여다 줍줍 속도 잡나. 눈 대신한 용도 좀 그래.
2: 차탕 눈 나지지니 총미 균된 서동체 카체의 매비에 맨의 시기인라. 총미 수시 대탕 타양 저와 탐 섭유. 사주 미세키 고려 유긴탕 서동 콤시기 슈긴 TV 왕키 사주 총미 차탕 놈 나지지 주체 용케망에 도부유 사두 크기 중미 뉴고 숨키 도시 서도 동괴디 차탕 놈 나지 숨 사체 뉴도 당네 차수마탕 차당 티신 균세 윤조체 차주제 뉴도 당디 차제제니 주토부 체고 세리나 놈 주체 진용도 당네 님지 놈 주체 케니스생네 숨주 파르토 춘젠체 토부 체네 로드윈키 선놈 주고 장암탕 최윤조추 나저고 최뉴도다니 님지 나저키 니슈레 미게와탕 나저두베 동저봉암 뉴잠동거 티신 독주치갸드체 중토외세리봉암 뉴잠사거 균토 색즈뉴외서동키 쿰시 소용체디 차탕 놈치 나저제드체 망외서동 뉴잠사거
1: 샴라 Tujuh di kena so pugi, ane siam la kena so tiringki, suci tida tuin se kena ya kencan naya kena, tiakar kencan naro.
3: Mungkin la kungam san, tingsan, dengan tu sahwe nama mampu si ke kongto segmen tu tinja sana kian kang yu tam.
0: Tahu tinja itu ada dengan tu mampu si, tapi kong la syokse la bayi, ruang dengan tu, sunu tu la mampu si la syokse la kyu amade, yang lo kian ba mampu si ke kadar tu sana, kongse je je tinja cik tua, tapi, tapi dengan tu coba. Dumbare, cici dumbare nalo, chuni dumbare se te tang tuyungu yuwa maare. Kasi ngan zui todu chik cheba mba na karar dosu na chik lyungkam ki chik namkuyung ki chik kordyo jebe chiwa na, kwa takta degu yuwa maare. Lakbar du shokse tang gongse sor tenda tangma chik cheba mba na an zui chiba tizu, chiku tizu kwa kala seba tang tsu tuyungu kwa re.
1: Tangse
0: jebe yuwa. Da inale chik todu chik zuji ma seba na an chiba pegi pe di lega jiya meba che deba ra. Ani 치고도 닉차제 아닌 건 좀 치도 제다 되서 간디요. 라과르도 카르도스는 공세 마세베나야 만조지 포위기 줄람기다야나 카르도스는 제뎅기네 카셰다 저 첨부요레 대인주 자네 카르도스는 공세 약수 중에 사고 거래. 但 이날에 세베나로레 공세데 대긴 게라게 순수 장부단 신체제 지 뉴뉴치 사고 거래.
1: 레세게 나도잖아 세십 좀 단능 그냥 가지고 세주고 돌아 돈아지 수수되다 손접제도 계속 물어 봐. 다 되는 뒤죽이 겐 배가 줄 레센션 다 가시게. 땡게 슈덴자고 도지치.

0: 黄河入海流，
1: 爱你爹我的祖国。
2: 创新盘点，乡村振兴。
3: 创新盘点，乡村振兴。
4: 每天啦，认真守
1: 护祖国。
5: 스마링게 군캄상 안난솔라니 양치게 롭세나 시제총 하창가초 나닝을 긴신키나메 촉부터 지조아인 드링한지 벌링소총 하스총기기 중캡루칸리대유 채널 드링킬레세나 롱안나스님도 중캡루칸나롤 카르카르 유메탄 티탄제외지게 민치카르히네 롭조신한다

스마링게 종케 블로카나 로는 너 추세 단에 망고 싶지 도와 추세 대통데 같이 주고데 발라다 아무라게 추세 단가 취하게 디테니르 체체 추세디 있는 안 지게 터네

안도미 베팅 칸스도알 베팅 칸스나 지게토네 쇼스 시고와리 찔링나로 베팅 칸 양운에 꼬브르발 따대야야 니에스 게베아기 습지다 소스 가비윤격에 베팅 브랜드 로치아 휴입잖아

스마링게 종캡로 간다로 메토디게 이네 시에가 얍십지 지나샤 세다다 학베 겹초다 체제 유유던들레 제중치 지샤라 다시는 메토디 능가 지게 토네 이나 화

0: 스마링게 샴기 뒤즈난 공기 버시 탄저와 유베 치게 민세 칼히네 럽준스난다
1: 종교 루캉 지링 종교 루캉 공원
2: 종교 루캉 지링 종교 루캉 공원
1: 류중 健身
2: 류중 健身
1: 류중 요체 健身 器材
2: 류중 요체 健身 器材
1: 쇼중 晨练
2: 쇼중 晨练
1: 람준 루등
2: 람준 루등
1: 너싱 구수
2: 너싱 구수
1: 시캉 팅즈
2: 시캉 팅즈
1: 추신 船
2: 추신 船
1: 추차 야즈
2: 추차 야즈
1: 징포 池塘
2: 징포 池塘
1: 폭륜 歌
2: 폭륜 歌
0: Smalling Gate, Rinky Lesson, Shusan Tangashi, Ananzo Jimmy Lesson, and Yang Gartier.

진도 죽지 되기 노유 토한테 나스니 원장의 남바티 메바르 투루 살시 겨링그레 제레 카와치도 동조시에요 태양 레드 동동 주세도 샤와 추가를 냠도 속도 투디 샤주디 단다 네베 된도 처지 제시에요 今年到处咱们松尾协助开设计小我阿妹姐可能长你长恩素亚人在中心看着你当中前面去求助决心小我出格的口袋出发的高位小我有没有去哪了协助去阿妹看不看哪儿对劲 샤보소니 큐신식디디 요문탄차주카가 소소비기 요메 원장 튜잉의 메토 셔주탕 요메 디자라 낭조치기요 권주 사튠도 좀 귀디 니에바체니 큐신나 냠도 초와르그 동동주습 큐도 샤와추가르카 징조미요 로레 뚠주탕 근대급수 샤와추가를 초하기 냠도 좁네 서버 중마세 자당투 내부지로 처리 최신유 샤와추가르니 노유 동안 호나를 초대 체배나 서버 도시수 내자겐기 샤와의 리시리 대다기 개중투 처비 캡진 特别新都帮不约呗推送给你个钱不点约第二天长二七位库里有呢控制突击约是否都在密协同阿比藏机热队砸弹堂东东角色局长吗铁大给错对阿公斤天罪密不你 샤워리신다리치와타 자습딤제 중크양배 육준장원수 레바탕 그이테니 샤와추가르키 세추유리 텐주세수조 응민로도탕 오디소 전둥댐바탕 추주비숨초고니접 헌질 자서뒤 인지추통왕 양마춘담키 작도라 신다게띠 류러코웨 차탕 띠르큐카섭치기유 샤와추가르니 대신 그 양배 그도 초대체 교육하라 육준장도 리브린시 초지라를 쇼로 소부주와타 교육총수 그들의 내별다동 국신유 샤와추가르키 소본돕체외 소부여린제라 미니잠스나 로고신도 충무이 디미지타 암조니가 상부유 대신 사동도 판도 손도 치듀 듀다 나바 근도 바로와탕 정기 사소라 토순 신부 제교디 대다 장미 콘츠 치소라 뉴지 소웨지 샤부 요모탄 셔주르 송종 제변 겐쿠르 괴바 칸시 시엔텔레 개강 치웬 겐디 지모시디 네부리 셔주니 치주탕 송교기 겐쿠르 Tuyi Pedro Tang Dunne, Riku Tu Kawal Hablu Tu Hubji, Cheng Lung Ur Tu Tangwe Jatini, Tungda Joba Chishin, Ke Shawa Tso, Mixe Chosu, Komga Chokuru, Mugu Tang. Konurewe Hongwe Ki, Mule Rindapsu, Rangye Konar Yuebe,
두유 토강기 토장 단계 캡입니다. 카인스나 네들 쇼르신비 역주타 지주 잡규타 서버 마사라 경주드 사듀 티우타 담다 저기 사듀는 담다 딘조 서버 토제 미 시동 잠 생비 사듀 토도 켜 망신 망치와 차게 치우와 서주 치우이 담다리 차게 치우인 담래 등궁 타니 노유 토강기 정준 진종 자진식지 김이 파제롱의 중세 냄비 치윤당의 퀴침변화 장고와당 랜실의 가위 지신기 용수 개발래 렁중긴 쪼그라리 보식 차투비 예배나 내딜 깨톱기 뺀바로와 충유 김이 저중 좀비 난담퀴니 사대 추리츠 루주체외 자가르사탕 손에 체유 상쇄되지 서버 치마른 조화탕 뒤니 림키 사크 체념수 교론조 양변 지주 뒤주 기장어수 제린이 슈사르 켜베 데멘 담라 차유 데멘 담레 서버 토제 미 솜도 토게 잠 심바타 데니 지주 뒤주도 차유 되게 넘시 냠가베 초기 지신기 제가상 무치심베 라스리링 테니 지냠 되바시규 대외 양식 자체외 농수르니 자진유리기 강가흥기도로세 내초지지 무르버니 세우인 잠도 초와지규 공신자유지 세수 초기 지신기 로마탕 누리소 사와마세 신샤미타 니리소 양서기유 로레진도 숨배인 나비도 타과 슌조에 대단 내변의 자신 인데 유닛

속도 체낭 로고 총외 양키 뇌매 기칸 말라 차창부탄 리기 속자 퉁구 표숨 속배 그 뒤로 양츠 강가흥기시 소도 제척배나 양배 나혼 테니 양츠 가디 김치 주무티지 도위 토강키 진드시바 경주쇼기 서버마사르쇼니 대정수당 체류 체징앙 쇼룬조위 자친부티니 렁주감지 우긴소기 돈좀 통대더부지 대양 지류리나 유린 차부나 니도 유루의 정주디니 개부르 니네 야르세이 롱은이 동하기 양은시 당레리 규조 꿀어터 둔터도 착대 강소타 캬룸 쇼취 쌍부디 쇼바타 정규이티 당래 린덥수 용주디 출라 차완제제 남바식 차유 태양 정주타 멋진 정사디 녹조수 쥐베 남타 난키 사성뒤세 통대초 시바테지 통대초타 지주 뒤균제 잠티 세륜 스슈 종키 창조 유토르 태양 통대초타 흥주타만 제니 최진강 윤두 수룬도 시체 제양 지주 뒤뒤기 정균 난토 최선망외 개인버 뒤 센도 진영바타 롱동차 국내수 미남진 지주 뒤뒤라 센덴 초모 셰비기 지주 뒤뒤 지주버 뒤기 뒤뒤대 세전타 변종 유난제 신진탕 랑교종 송부 린삼수 용조시 법규이티 지링제라 제레 송동하장다 야유연제를 조심한 징업주하장시 태양넘시 림시 토론도와탕 듀니 추슈중외 듀유진부티 죽디워천라 디주듀듀기 추슈 니레레마데바 치론도시 계신 장의기 캬바시와 다뒤니 버규테니 장초리균덤니 메규초수 육신치 개외 디주듀듀기 출라망을트니 럽가 치슈테니 역추시에스르웨 정규테니 법규테니 유럽탕 에시아 감사체는 깅을 채우 내부 지린기 유근예기 손해기 등함 개제식이 둘라 유럽탕 에시아 감사체는 깅을 중부 휴숨속쇠 인배 규식양이 역주디니 노유 토강기 롱슈르 커연용사라 슈룬주디 대예윤토 참가탕 지우망부식 급진유 대양 추출제 림신 파로와탕 뒤니 남래 난키 녀리 초양 충체 퇴동 조시 남시 기부탕 세리 쇠바 타기 내차 망부시경 잠당투 제주를 지 뒤로 법용비유 링부르 마송와 퇴제 초양 내대는 중기유 조윈버 규이티 중국 투림 지신 자자 니슈옌 자와 속신 여부탕 속자 자자 니슈 쨍어 초내 제배 제수 동라 니웨 자치 속자 쯔탕 샤와 추가르소 계급린 배 송급 속자 남자 수유 티신 초모티 장부윈버 규이티 예윤 도내 배 롱중 사람만 보 수준 지내 최소 다르신 계유덕 사당토기 누루초타 쯔큐세기 당가초니 디르 쯔주르와 용기유
테나 네디니 양 토강 속자주 제대로 심세 주의식 교류 Donna, did you do duty, Zanchu? Do you send me to? Do you do to what I'm chipping? Ting on ye did his own. Set a maybe, so you see you.

나주 치기 탄다 아메 지수 당니 작지 낭초 치신유 나주 테니 탄다 나와 숨 련잠지 웬장 코바게니 닌추 송웨 제수 파마탕 냠도 작지 좀 다르 치고 추 심비 코베 찜부탕 찜무초니 다진 나와 다르마 소시 양사르 팔러 파충 소르충 제시해신 총딘 찍러 미니네 숨잠 심바탕 디민 남규 미출하게 토사네 마르 총나야 매균 치양 포토기미 도위 토간토 낙제탕 동동 주세 두부여메 원장 나와니 스버 토제 미 니도 갸네 초동 숨게 파르키 예리 큐코나 소되 제발레 나제탄 제외 사참니 나체 나라 마르 용기미 나외 세수 조 전둠 캠바탕 스웨 로마소 덴바탕 장어치외 뒤수 강세네 초아르기유 근퇴수 나외 르뷰수뉴 마쉐차조 원장 뒤지테니 개가 신도 체대 뒤지디라 파조르 제괴베 송슈 접소 제괴메 원장 정룬탕 긍숙기 혼조 류송 세안조비유 테나 리규지 집에 된도 나외 니모 되지 망치와 자서 교코나르 주신유 나외 되 망치와 작대 파동 조규 집에나 능수 긴지 뉴시 콘도 추신유 태양 년가 체급 나외 년가 젠지 작대 파라 유경유리랑 충디인 동제 자외뉴 채널 유연주기 머신나외 자세 미바니 리다 최두 통다 충계 미에루 남유 자세 뉴제 낭중 제귀기유 너주수의 자두 큐동 조와는 레라부 텐자 메베 다도 미군지 다르시로의 내주의 안전지요. 원장 주주 아메콜라 로감 지기미 강인세나

태양 정숨 직도 교구타 유난욱 장기 체제리 규기 대외 크기 내사디 윤두칸 리믹세 저유타 넘시기 캐주얼리 캔딩의리 마부지 손에 두유 드럽 주급의 뒤진의 송디 계급 신앙기 지신 리보와 마부지 윤두칸의 딱제타 마비추도 제바규 리장타 윤두칸의 소아기 민토네 딱비 지신 리 갸당 숨주 속구 예바리 디카니 윤주칸 리서버 토세미 시동압기 예매기 캬롬 그 임바타 수루 뉴시 남시 셴베 로코모로 장아르치 와서 웅디엔 소기 같이 소괴식지 왜냐 장아르치 외 작두 파싱토 세콜레토 롱 동규르만 손에 제베 나웨 레레르기 지신식 내유 윤주 레레니 zamlin thog rire zi xin chö changguo nu bu qi xue xik tang zhongguo kuna li yue bi to zhang ngui ri xik yang ri tianin lo jie kong la yun zhu kang ri ne tong ma ri nie bi ming ti ta ra dak ba xi yun zhu rire tianin qi zun zi bu tie zang mei ru tie qiap kong chung xi xin du gun bi wang ki xim zhu gi rin dan qian bu dian yu tie yang jie lu qik tong gu bi gu zhu gu gu lo 계급 정부 당부의 조년 송경기 리제 지신기 민수나 주요 젠고 탄도 강기 루비유 나양 리샴투 야기 배뉴 송네 메도 나게 답게 최신

세 젠키 뮤리지 중구탕 체규르디네 쳔보숨키 야게 체식임바탕 대속자탕 지신기리 나가표숨서보 양여범하세 타도네디니양 동안예외 자체속자탕 지신소기 니유 규식도 교류 대신내디니 중구탕 체계기 지신리보 캐젠키 세직자토 지신기 방주시에바르 캐림뱅외니 테르상와탕 항상괴배네 망외 주십탕 시도치리 쳔보유 今天出别永住日我全国我听你的念不堂。四部民这三人，此度赵伟没到农民那草闲游。

대양 리국이나 제기 타잠타 방총 터도 자제 토가메 도치라 메도 셰신유 쿠주바니 남의 생공 쿠주바 꼴기 지신식이라 남의 생공 틀기 잔제 틀네 멘저와 테지 테졸라 티심 튀주메라 타도 나바야 케 차르보식 요티 쿠주벤 담한테 쿵메 입식 차유부터 대다 청주기 쿠마식 단자웨 지신리 보아츠 함을 줄람시스 Rangju khamni, chone gin zhenzui kune keng yue bei. Sardu zhawe kujuba lang, rang rang ki tsutab rin dian yu. Kujuba sirpo ni, nang no tang che xin, jisu chang xin, nzhongwa kang xin. Tiela, zhenda che we sun shu qie qir dian yu. Labartu nak zhuidu giwe kujuba sirpo ti da la kowe, niwe ti, dong rin tian zui ka ni, rin tu jizar yung kakbo yu. 타니 장그 뉴변전 가위 셴라마딘 타메지 쿠주바 서부타 머신니와 냠제진 뉴바 태고 창부식 차여베 대다르체나 정리기 기사라 코베 추주 그고 공통지유 몽도기 표지 쿠주바 대리기 치수 장자체 원장대 서도 잡부티 소수의 장단 권한 엄체 민발 쿵메 입긴다 마티 준수로 죄배나 쿵메 침부티라 이왕 촉수 체외 대낭통 부신남 연주 마트 체배나 대대매 토라 세운조로 응규로 톱기유 대신 대댕기 너만 해블리에 대니 대깊순 캔식함 독 첨부식 체시 철주남 쿵메 더위 컴퓨난 주주 간고 기니 늦지 매복 바치기 위해 咸阳 쿠주부 처리당 리장 쿠주부 처리 니니 중작다 충외 자습제도 대다통 각부이 대주 살라자네 계배 로만장나라 늑티 망부 예배 몽촌 라와 켜마다르 년탐기 쿠르유탕 냠툰 제유 테나 쫌더니 념추지신기 소소로 현기 낭조 매용외 촌에기 텁주식지 쿠주바니 리기지신 낭기 리교 충무식 인배차니 대창부로 하잔 용식 계차르 신도 대외나 사부인의 미도 세배 발라 마타라양 로카시의 규급이지 대양 유난 룹찬이 동근 남의 미도 지신 협망외 서구식 인바타 윤주르의 미세기 사감척이 당 넘시기 디카니 구주와 망부 정충기 수 규식도 조류

0: 마시티다 잠니 톡 제시미 도지기나 하면 출람시 탁베 구주바 텐조 송심 당주메라 남해미도 시엔시 미츠 이완 초니 제경 톱베 남해미도 제시 잠미 대단히 커구스밀 리슈르 키푸르 담말후바르 추기 장랑키 서두 엄시 윤주 강리니 정리와 나시리기 덤규나 나시리기 공부 산도이 주바르는 진시 나시리기 심난키 르르티지 대유난키 서구 패배로 튐부치기 인배 차니 윤주 강리 유럽탄 이시에 감세 머티 참기 서구티 자수령 진지 자금 유치 레츠르 로코모 욕도 묵발랑 논토 칠지 허유토 레베 묘와 대시유 Shenyang Lijiang ni geta chiwe yugur necho jik yinbatang. Yungzhu kengri dingi ni Lijiang ki zinchong geta jenshi yi. Wenjiang mitsu, Yungzhu riwe lundabsu. Mimei ki ne keba wa shi yubay guo le, Shinken nyung nyung ri. Kyakrum ki shuchur lübe chorung gambuti ni sadu shibe dali yi kyakdu gabgi shungyun shikdi. Gyangne deci, gyatirde ki rautang, barxia gyamdawwe chokshuru yangsarbuta, mingdun tu charci. Tieni, gyume ki ne kebawa shen shikdu lebe nyungwa dersi. Tiyang lori chardu gabsu, kengchu nangtu sishin yundole chubbe tenkyur gaki ngujay shimu mangbu shingni, 초외 균탄 렌도 듄두 죽조시 서두 견도디다 로코머 추 대조와레 정수 딩이 경 오멘 도직도 결혼 중이요 테르 토산에 마르데두 테니 토간 유토 탕마르 대외 오멘 장부시타 균내소 테레 경 퉁이기 추바시기라 오자르치외 오멘 장부 딱센티니 듀둥기 철두수 마도 메트마탕 철두 유지 초 경
1: 干不着心，脏不甜的，吃进去就着心，养干不着的。太阳我们长辈，人却说切记汤解，容许的力度。如果土局咱们下呢，顶通为我们休息土地。咸阳天呢，养个啥的心，长大气味肯定心大嘞。我们秋天，俺们为干的心，长大钱不如穷人着阿么些。 다동 수유 난토 이거로 원외 팅도지키 미츠 가외 보노 요아치 저런 까부테니 정기 누질의 대신 고가학 송급 제배 제답래 뒤유링 몇 팔라 뇌매랑 주념주로 소르조 제유라 양배 토쇼르 테르 장애 지킹나 대코도 립체 제도기 뱀바르시유 탄다니 진더 두부 인시 리게메도 타니 찍러진 땡앙 세가 치기 장랑긴 제방 엄시유 셰양 고규르 체외 김을 체대로 립체 롱더 죽두 자치신 통근배 리드메도 타 면제 지신 리경 망보식 시도 용통

윤조 강르티 누유 도강키 혼네르 착베 갸즈 남베 캬롬 교식데 콜라셰부 초규르타 캬롬 슈조웨 쇼겐 워두 레시 캬롬 기니도 유루웨 나웨 캬롬 슈류 대야 대화 대비 윤도 조웨 강이 태양 지루니 돈 시르 나와 순발 저로 깜부디루 Kekse turungyo su nyurdu niwe nang suy te. Turungyo zemyo cha ngay ta, kyaarum tamdung ta, cha ngay sarpyo ngay su mar ni chimbali. Chorong kampyo nang tu, kyang ni pungso tewe. Rangju kam che myon zemyo dupshu le, mi su wang mi tu, ngak chwe ta, 대규기 메도 메도로 칼라시 태양 서시진 준도 링베 최도 류베 모사르체 벤제 종 타니 갸즈롱키 추디 더부 이나야 하레 항상 그 식지 리장 라오준 료니 체제리 규기 호조수 내시 테니 정숨 교규치 점리 정중 수사기 규침부 제기 콩도 식지 내태 믹세 사함 처유탕 넘시 케줄리 내디니야 경연 남아정 신치 정중 방퇴직도 교류 태양 라오준 리규 창매 리제 조윤 답수 당시 장외 격수치부 주다 협여진 치주 미직베 치우탕 남라디다니 규규 균키 지글 직돈제 여베나 추진 굽주 코구 시에서 적기여 디게서버 토제미 시동 잠신베나 격슈 치우 모수 숨부탕 숨부가 제베 메도 마르부타 싱겨 카르포소지 땅메 메도 초니 치우이 타고르니 후바르게시 대다 행동타 당신 장외 추진제와 직겐 직제 용신여

0: 이내 낭다 요마지 코락다 제니 신다 미상부터 오마서 그러나 주고 야당 주고
1: 창구 셰우 군주 제베 제라 리민주 울럴 신 요마지 분신리 니가래 경비주 키리샤모 슈문시 동바 중마르바
0: 그리샤모 샤모스 그래
1: 처음에 시우제 니 알아마우다디 샤모마 주에 나는 야데 다시마
0: 제제제 자네 장치 알아마우다 샤모제 이네 가사 니 나트도 니 아무여다 가다 니 아메 켈레 베쇼고 니 오네이다 가리네 니
1: 나가리
0: 나라 안다간게 샤다식 부제 제송아
1: 샤섬 규테 규메 그제 시슴비 녜셰오 긴주 나모라 잘레삼 퐁아 퐁에 나 녜시라는 기 니시네 다가 용히다
0: 용아
1: 다 지스 파규다 말레가 주기
0: 야야야야야 레고다 Nye rar nye mani chigo samchiu. Rangi nye kagi tiyala sim shiochiu, a. Shwe da.
1: Kagi tiyala gabi yue. Rangi gyo lu yonu mudo. Shwe da ga shing mashi.
0: Yanga mambi dengu yue, re ma re. Kanda nye kar chine nobu ruba.
1: Feng Shen Li. Danga lo sumchila slizu. Chas gyo bhrim shi. Bet tu stan yu ma shuba, shuba. Chang xian na. Rang ge cin ji ra ji. Lam gu ju shi tu. Da ji si, ta xi da, ma le a zhong yu. Zhu yin da.
0: Ge le ju a. Gurang xia.
2: Ni qi lan zu xiao, na tu tong guo di da sun su ne, ni ming nian ma hui.
3: Du jie. Di sun ca su.
4: 지야. 오늘 집에서 줘줘.
5: 양결하게 나다 갑상기 해줘.
4: 결하게 장다 갑상기 해줘서. 담 사라지면 줘.
5: 콘수 가르치니 메시해 줘야. 나도 더 루림지 되었어. 나 장제 교차제 랍제 루브린 파르셀 교교 랍주 용강부 팅기 쓰도와.
4: 가상은 주 이제던 뒤 내랑 당로 제비인 봐.
5: 랑가 나 럼버 삼 주고 콘수 니 랑스네 슈메 하고 말베 콘수 상무 신기 랑로 송접 차 체도르도와 그세 랑 생빈 사브르 봐 토돌랍제 루린 파세 랑딘 주르 봐
4: 아 레디 제 임시
5: 라장고 십주에 성구도 거 기겐데 총을 빼르샤 콘수 미 예버다
4: 아 세자 자잔 샤브시 로질 할래 하러지
5: 나 레그 메다 최제 토돌 루림지 대어 그러베 아
4: 제네라 랍자메 진도 가시 되니 봐
5: Di tanda samdang yu yi. Kanda nga leo mewa na leo ayo.
4: Ona.
5: Rang lebo di, nga chushi ni goshi kem na yong duwe. Kato yi zeta na zem zem na shirsha. Nye goyo ga li du na gale shibishtu.
4: Jema nga yungbo chun je goshi kem da sani gyabhiya yoshi. Yine lebo goshi kem zhe shi a.
5: Rang ga sikduwa. Jema yungbo rana nga goshi kem la.
4: Yong a. Nga sa ya yuwe shugo rang da kwa shema shi.
5: Kaden siri neo yinda.

0: 이제 유리 무슨 라티 겹통아 윤버가 잘라도 헤 그님의 배 왕부 현재는 말이야 내가 가르치지 사지 장편에 같이 같이 모두 배시 랑가 바 배우이네 이게 생각용 어찌 문에 항상 알다 도미 참부지 되시야
1: 헤헤헤 어서 좀 해봐
0: 같이 해봐
1: 얘랑 어서 좀 해볼 수 있게

0: 哎呀,出来。
1: 但我不接吧<笑><笑>
2: 오늘 좀 세도가
3: 바브라니야 알아 동지
0: 수랑 그 바브라 가당 알아 그 바브메 라니에 보면이나 나스에 보면이 아 야무도 야무도
4: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야무도
2: 罗不行了没？可是我大爷可多，俺妹妹的，哼，叫人查去多。我俺做老板的，他头脑果子学起来，我忙着这个活儿嘞。嗯，听我让个小萝卜到那马苏公司去的话，虽说那么硬的，干脆去解决嘞。
0: 他们没去呢，让糊涂中家去。
3: 可是，婆们的那么厉害的，前天一出大卡里面回来，
4: 没得多把土布又不让给妈媳妇弄嘛事。
3: 这下这下，
4: 我们村面没水，何总。何事？
3: 对了，让爸爸查看这些用的话。让杨先生，我说那婆们来些啥个查个东啊？我说上了那银的啊。
4: 不是的啊，
0: 让爸爸提。是吴建强。
4: 冯都你爸爸跟这下不是？
0: 也让谢我，让俺在上南给安他不是的，其实嘛去，上路也不嘛多了，跟这有个嘛的。
4: 你没有动吧？
0: 对对的，你这把是，俺在说这没送给老师了，把是送不了要嘛的，俺今儿就干。
4: 你这女儿把是啥事呢？

0: 고맙습니다. 얘랑 주도 제가 고민다.
1: 장아 고지 같이 가.
0: 장아 뒤도 해. 장아 씨유.
2: 나 고지 같이 가.
0: 장아 씨유 아.
2: 나 여마 좀 걸어.
1: 어떡해?
2: 어지. 시차. 니 장이 오도 왜?
1: 뭐 저기 매 방아 수샤 같이 가.
2: 你哪儿出去没？让他们过。
1: 拉车么？只买起你个，我才敢要么？开车为难，才敢要。
0: 听这马戏。

0: 콘소 체자 체브지
1: 어 제 닝고이 심샤 양아 니 성라 니 체녀가 친구 예
2: 니니치바스
3: 니야 니치바스시다 토모중아
2: 니니 안바나 루비
1: 야 씨
2: 这这这这 아무라게 원내 토모중에
3: 토모주
2: 구조제 다디제 Nyeh abba na lūbi!
4: Kasi nyeh ba?
5: Kasi, mera shpahabi na, me sehtab chavru ba.

0: 돈 너무 좀지. 그 이간 딱다마 대비나.
1: 예 그러신 그래.
2: 나이는 깨도 차스.
0: 다니 쯔스. 겹기스마.
1: 겹 가리게 그래. 나 가리인스 겹기 그래. 나 봉도 답도 겹기 유매.
0: 다 쯔스야. 가데 맞지.
1: 야. 과르니 봐. 로니. 하던도 밥에 잠을 더 줘 이죠.
0: 처음에 삼 같은 거래.
1: 야, 저게 비리대야. 오스대제.
0: 네 속 발라도 스대다.
1: 아, 진예 팀 먹고 대비. 다 덕매.
3: 야. 야로시다.
1: 가시야. 네가 진예 봐.
3: 냥아 전화 연체 키요 비. 시지. 저게 소외 연체다. 만다 하도 되다. 야. 키니 마테데 같이 와. 교수 니디 시다. 아, 씨.
1: 요요요.
4: 원동. 상가들이 이 지제 잘라는 거 중에 있어 봐. 돈도 중에 매배.

0: 저 영국에 니 저 영녀가 유
1: 나 녀가 치 라데 거리 옆 되니 베
0: 나 장장이야 거스치에 튼다라 삼다야 유
2: 장장에
1: 고쇼키 캔스 보면디게 니스도 스챕다가 장장을 뭐치는 야수여 장주기 니스 챔비 개매바 딩자 제과야 두고야 나 인비는 니 녀가 치 니세스 나다미도
0: 영아 녀가 유 니세다 나와 당마시 나 당담이 없지 유 녀가 유체 유
1: 아니 내가 진짜 아그 저씨가
0: 아 생각하고 쓰면지 꼬치 제가 좀 얘기 꼬치 용기가 다 교다 교다 제 교다
1: 소소소소 녀도 세브라리 나 슬로라
0: 장모 그네 라죠
3: 티슈도 제가 마시 가난해 구인매
0: 다칩샤샤 파로규
3: 두메 파진의 레스케메 이란 로바데요 심지 마시 안타요 마시
4: 小兔子 让俺们 처리 你一个
3: 바로한테 제 추업사라 아멘 처리 가리이메 아치지 바로 수수 식매배야.
4: 니니 셀 처리 비임비. 겜냐 하도.
0: 아. 겜겜이. 야면은 아니야 중이다.
4: 예예. 진짜 가리베 그래.
0: 봉도 아무 처리 비지. 라인 처리 비지. 처리 오기 부시 근데 기지. 아. 전에 대대 처리 오 체베. 겜 쉬기시. 장가 아지.
3: 让他们需要一个马啊人给死呢风清我念念碰出出马这些你也得死大这下跟着嘴巴马戏你们要听见没有给这边没送阿姨给这出你给让你捞啊这里头呢的这些下旁边这是必应呢不过这是A必的A银C马戏现在你说这是必应的三三给不给必应呢这是O的必给死 띵고에서 되어버려봐 나 저지 비다 봉지 저지 오시 띵균 되어버려
0: 小肚子 랑아무 저지 비리 랑바베 저지 비리 봉지 저지 오 그저 저지
3: 띵에 잠겨면다 미수 대 짐도게
4: 다 띵제 가래야 야 에이 나 시체이샤 나 탄다 람사 맹갈 게시체가 치는모도
0: 小肚子 파마 저지 비이너
3: 不过这是欧西不可这个人张家爸爸是不是打马打啊阿家你这是去没说话莫缝了那么久跟这多莫拉土一起有没多我那些呢风机大风给旁边一点不是可你给这些丢个那么久
5: 找不到这么多啊你也见到风机他的拿去送上他还新给不就是你知道家里是西北如果订阅黑色给过了也着切不是谈的差不多是订阅也没最顶着了不是但是呢你也知道他用没事了给你也见到订阅这个年头马上做过的当然是来不得让给你这个多少书记了做过三顿要么的
3: 上三顿的，提前记住，表面排除不了，他们也特别生气的。你这多呢，对咱家事儿干嘛事呗？这三年前呢，团大家里呢，给给要是吧？什么事啊？
0: 嗯，是，让给些他去，给俺什么小了？
3: 让一些没小嘛事，俺提前的让了别小。风山给，进修的人多的，风都大风气。
5: 进修中住这么些，你看你这个不要些，是吧？丰都给，你这所托不是，你那风景给，你这这边大也没多新个嘛些，马赛你这这边给修建的要些，第二只大只我可说些啊。
0: 大这一次，刚不出去，饺子你还有，太少。
5: 嗯，你都是的，起码。 年底个，没了手机，台湾车贴吧，身边，这些呢。
3: ང རང ཚོས བསམ ཚོད ལས དེ བས ཤུགས གིན དེ ཡིན གྱི རེད

0: 문의 진샤.
1: 나원의 고세무스. 자기 레이퍼로 럽전 치기. 얘는 먼저 쳐고기.
0: 제가 소어시. 나라서 피신 왔다. 얘기 세미 막섭 제제. 님도 좀 시험 마셔.
1: 칸 좀 다. 숨금이도게. 랭게스티 역업당 안 정말 실라유기. 쉬다. 보면 내가 가버려 죽네.
0: 아지.
1: 재능아. 니란 쉐이다 풍두. 삼여 쉐도라. 보면 뒤 룸부 쉐다네 쉬다.
0: 아지 이게 싱그유. 랑가 뒤 팅마 쉐주.
1: 등어터. 랑가 보면 내가 가버려 유미니 싱그유. 이네 개요 마지. 타무디 라니에르다.
0: 샤카스야.
1: 카이스니에라 야우치기.
0: 영아. 지, 샹가가 야우치고 하지.

0: 古塔通知提达苍面拉南主个月不是西子重叠的街中总正式引拉公司牛儿鸡瓦巴桑群主给牛儿鸡提达萨里香了街鬼不下达日度他一年萨里香给四十穷创作塔里皮重子出名了第二内部其新月苍马抗叫刚爱列车托局日外月季送不是您提达呢巴桑群主给我所见送唐浪不其新月牛儿鸡给新奇
1: 空气, 年代小伯这股的阴气切不谈你们共了女儿给给连根竹擦剂我所跟进给连根竹擦剂巴桑听竹给罗西伯他们重新读扎给列屯呼大竹行约不谈那您给用给年尊别上给实际前年托不及他听女子顶度狂给唐浪别列了呼大竹行约巴桑听竹给我修切咱们约别我所俄有十个民度扛头归过月子第二我所给玩竹就阴气素不及
2: 平常集中各国日日给年轻人随手给来团母体变形月情全看给前往出地前年开始跟送给来团看也不住平月集中总给我所预计四千年预备那年预计四千今年三个月通玩开始我所那个没问他预计来团差区不住平月
0: 给中总给我所预计四千年预备能力，预计四千今年三个月通完，其实我所那个没问他，预计来团差区不住新月。给中总给我所预计四千许多三个月通完，日卡给我所出所前就当年预备他，来团别读所给新图，日一起新图，我所然而连秋个预备他，特别是对面。 国国新然而冬至前的若干名的他女子跑规矩忙做给国国共新都苍面同三代你给我所安心列天把忙不息过了没小容孙龙面板列了天新都新都前板行呢其实我所提到然而冬至前秋个月别国国月呢提莫了连秋个都他家我所不行冬至前形容安心扯不所批送差不多 我所提到人，看的越他们些呢，场面也足没点把戏谈。抛开他，低级年纪制度，年远久了免去了课外收容所欠他，干不了东西所制度，体内不力气呢，吃给他给了么了少不制度。其实我所听着越贵的人抗议那么些呢，若干其余了点不呢，使用我所当面的听度，且咱若干不来听不去，给了么了少不去呢，让我给苏北车店给送去过个月。 提到切记度，俺做不了钱不赢呢。对了，年纪大，他个人心中亏，家长买不添做给，先提给别苦他，对通，特通，看住得对多片速度。且呢，多片难了，卡的玉米，俺那做酿的及时度。对别提难了，说明他学不一直拿速度。第二特通，对亏强度。他听给我说提到难，中央去机构当中切别，其实我说多了。
1: 平常用讲给人们看师兄去机构当中切别，其实我所讲多。特同意呢，强点起来他，强点没给的给先提给别我所讲多。三个月别先到去玩行呢。第个我所预计设计给天儿女子跑别忙做了，我所主要是他明早玩，短期给若干别团他规定设计给忙做给乖乖团锻炼，天主连你不起个月。 我所交了笔记，来团别接下动画堂，日益交个月经，过一会儿时的，过些个的忙做堂若干明年拉到这个月，男子团呢他牌给种总给我所预计四处年给，中央堂漂亮院长，记者接一两位，其实我所看，这就他年冬最冷月经，积极你推脱特别是对面儿感兴趣，若干前辈三公堂熊人，啰嗦给你做了命呢，我所冬至吃个体，偶尔吃银行，过去与那么了，什么些钱的，我所推脱都特别是对面儿，我就给送提醒月，拆金女士部给谁谈，我所给送是市长宣布王超义，日记呢若干明年这个月。 抗议时呢，看作特别是对面没动位，抢紧点的没别，因此这差不多要盯着十年，各地去看了几年，他就几个月，继续提女子跑步忙做了几个月，女子跑步忙做错，极端规定设计卡都不约。
0: 이내 콘소 파르게 튀기 로급 집에 규림나 규디 지리기 원소 디제 구구 여지 지말 안주 키스 체덥 십주 수연에 뇌주 포규기 뇌지 뇌주 랩시르 탄 십제 체규 주비 체규이 뇌주 퇴지 망조 내부 규디 체배 초와 신의 퇴를 포구 유진 심내 소외 레가 양 짐신 고초유 민아 기급 최대디다 우린기나괴 심내 소외 칠레 케바 기종 총대도 저네 망조다 진주미주 셰티 심내 소덥 체신유
3: 리간니 산리샹 고부 총조다 기종 총대 총수 총최 망조 규제 진내지 군기 통원시 면대바다 리지 케베 망조다 캡줄레 대티 카드 체신도 四川洛琴华西民康给森港区点点的他四川洛琴华西平均民康的用下大日他点完去昨天亏空所加对起吧他亏空现代了国儿给面具级别其他不见的森港铁给叫表他森港的谈落水清日一些缺点东西送不起您最近那个睡眠好不好你养的可以啥你也问过的对睡眠还可以睡眠还可以对那个你那个比如说肚子啊这些有没有什么不舒服的森港肉给明年盲错谈着令起个 军田去村外的短时看着玉米他你也不苦命说那天穿山的困去森康看着玉米得洗起吧他铁了铁短去若然几个月不是四川老秦华西民康森康出点的那个给跟起莫话宣吧李玉真去你才会给盲错因为你去呢点下那我铁秀七岁银别俺去困去军田村外的西段几个月就送不起若你学里边哪个什么明儿 他们尼他阿家他念托规制自己是丢个月。推举呢八个月嘎不月别空气。尼提达呢空气大多拉多卡巴南气坑日他能没他念托两个七星别那么。天文气唐了有秀气为东林藏不所给八列。天文气从啊陈家都可月。最多点别陈家尼第二什么他。米丁气更多气空气心各行人都可月。 森康肉玉米呢，宽坦着令起个宽切嫩脆的玉米。四川洛青华西民康去森康出点的那个面包格局吧，赵月去，过年年都最钱不多。贵州色最低儿，他们年了大多起根土，米现在了呀，若不肯多起个多别，我呢，全国多起送不起。贵州色最粗，面包细一点，连连点送起行一不是。昆水贵州色最粗里边，芒草了面具些不需要苦煮起把麻些。 特通，譬如苏州的水军区特别呢，新康铁给若然几个月时，新康肉叫肉米脆，你些人连连点送起别面不错儿，人贵去着领钱呢，昆曲女秀穷途东坑途皮个月时，走领去，昆曲新康的汤呀，俺去土谷起别做那些银别，昆曲儿，谁用我说新康面具起的绝不嘛些，日看给将大这呢。 昆曲，人一谈米线了若然级别，女不切入东特皮个玉器送不起。新的级别起所几年，更有四十几个月我月，中国南电天作业做作宣吧，并且一点点区域级别，平均西子村去这些轮不滚脱，没那么错呢。其中总体日月给女子跑别，忙错了土面那回事。俺追求最古谈起看，这些轮不滚去从前更零点半年月，并且一点点区域级别。
2: 金队嘛，他连土写对那年，爹不错，爹娃见土给我他，住住对面的他年，爹了亏别，土面那我吃，没那么去最近谈起个错心，这些人不管去金队嘛，他西子村给去求求面呢，你给他没那么难受一不是。你为了些呢？他是从给去忙做面具起个差别，卡子贵多给那天的新年，面具给去难受别，菜系托东他，托单开不起多。
4: 东周过去借钱的，忙了偏不负担准约。你那么老些呢？他是从业的去，面具跟送人路了点的，忙了偏不准备，谁去模特跳个长的单元不他？滚边可是容易转不的，明显他用钱来拍了去，谁去看人变性，媳妇是月经，面具跟着那手表创业的他创设计，每日日抢用，努力的准备可是容易贴。你到你手里过了，我别解决看的。 他在过了冬季出去人也怕了巴拉巴他，马的昨天给人吃鱼他，明天刚刚有的说，明天刚刚有别忙做了命的。 창상 인수 로교로타 지장 급습수주 초용의 등교 체비 망소 민용시 민주 체비 도저 세유버시
5: 드림을 딱지가 제되냐 니께 신 소식랑서 타다포교트 제트다 다다캬타 숨질랑송 우야 뜻이 차견은 따르고 역부 기본 망부시 뜻이 양 방서 시점에서 된 자각기 포교 집어체 역부체 같이 하장 역부도
4: 긴송 타종 리듬 모두 투상 수업 타 투송 라시 민주 긴송 능력 정진신도 유루에 망변 십수야 조수시로 다유 타자 사사통 이렇게 민강체대 카키 리딘 민주 긴송 말라 초용의 차지 치와 타 우리 십시로 타 인류 진짜 디제지의 시제 민주 긴송 타 내접 체리 견주 민주 로교지 직두 지야 더람 상외 원지 민주 긴주나 쇼괴 망조 예교 머교 치와 타 제시 양고르 갸고르 기부위 뉴진 치외 리림의 균도 다여바시 편정 포함 민간 민주 긴송 부 커연 왕야난키 타자민주 긴주나 쇼괴 내버소 미린 지야 대부여바마시 라바르토 우리 시르위 디제 디조르 치바티 라도 카바르 주민 시마타 진니 쇼르위 긴근 타 치부 미린 뒤도 토 지슈모트베 내륜 타주 통리 내시 당제 타 미린 지야 괴 투주 통도 숙진치 여바시 동지 개발신다 타바라 하사 통일을 토 민주 견주나 수계 미장 미딩 증급증거 등삼스 여바타 견주 협병하러 위해 체루신바 미리 찬용 내두 민주 조정 계속성 차례고로 시차과 망소 미결키 내두 민주 종의 주제 계속이 생사 듄차와 제충유 십진차위의 정시제리리 라스의 민주 긴송 렘루 교주 등섭시에리 멍레 편바체모 주마타 미리카기 망소기 민주 그룹 양토 휴진당와 라주시유 라스통일 민주 긴송 주의 주장 宣바 人不送别 득집어 지르도지 列清 彭正망배 민주 긴송 말라 무투의 투상소와타 유린 내종 견주 렘루 퇴주 체주로 군대동와 니누쇼르의 망소기 내종 교과공화소 체주 인시에송바시
6: 대로츠 너지총게르키 롭트타 산네월 냠네게 토네 롭친로메 문중례된 서치르디네 서법토괴토 신덴바 공카괴 간네 탁주체네 뷰다 광비용규 나순 신덴베 봉카 소용체규
7: 레튼 서치기 구겐아타 니지지 티신 지츠니히 롭친라 카초네 레네 코든체디 전에토 사퇴 체리탄 겐캄 크루유송경 필로스리 멍시롭소소 캐콩기 로만 표토 랑린토 용규 공도 체바타 로다 70세나 표충 로만 니슈 두지 유바타 니도 추로네 균남친 히 쿠큐 체춘 니도 니서 추로팔 균 로만 주시 총케르 태도 리콘소 원종 체바 리뷰 비진 롭친 키 원종 로만 유양 겐좀 키 퇴윤 다와지 히 원종 링 니엘 리콘 키 슝인 치단 타 슝련 칸 키 년체 구주 소 히 냠뇨 망보 소조 투충 리콘 키 안수 소와 타 레가르 심쿠 쳔부낭 총베 너슈 총케르 키 신덴바 통친 타 슈느 살롱라 심쿠 나와 칸리 소 총시 송피 칭화 롭친 키 원종 로만 유하우 한 키 탄당안 능추총케 전조부의 신댄배 챙카도 원종치기유 니시림토 시수네 제송치기니 시송시 디프드지 시댄바 시수토 레튼스시티 슈누로메 사토르 균토바마세 산네디케 레쿤라이 시글람사바타 순슈사바 게토바타 로마초 산롱타 산네피게 주규 람디 칸리토피 능추총위 전조부의 신댄배 레튼키 겐쿠와 칭슈츠링키 콤답지만 안수 무퇴 원종의 대내 신덴바 소경탕 공도 냐르토바제기 레게 코지 야부줌네 신덴베 셰프슈겐송 레쥐체토 롭차타 산네왈 냠레 딩섭체디 슈누 신덴베 뿡카 주경 쿠르타체균인 시송디
6: 샴라 선규도르듀카지 시로나
3: 니튜 니도니 스주류 평균 롱치니 진리지기 제뉴 진도 금압 고수베 제오소바타 고수제괴토 真多的去去去谈车站里去的给他们写李天别李志强子谈米特人女人女监督皮去去不所给去全所命令你就请不看给李天别娘娘三不娘娘去谈请求李天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 给龙年冬天崩开了切地位预感谈中院对会所这不是其我提便年习近平给龙年冬天切军事不满些习近平错给三百十年从外洋批送措施情一不是你去 孔卡村去当地的团把孙九汉这座车的生日村他那栋去他是从去顿论的群区结束去年你给西人当初用给大众结果表示结果托生于为所大伙儿谈路车比多喜住这松车前年地位谈团练电视所列起来所是有天总谈去看给当初用车的西人去用他重新他给明日团车所给天你车前边杀对车的他娘娘三个老总车的 比多前年，来给先吃菜我他来给三桥家去当一位日。你去，广州一开的若有我，包总去巡逻路穷了几根钱被欺骗先的比为吃过别人日。多吉祥谈坑云霞，去到重点借给地位路穷送了，群众密特人女给路车起先，别端落看你他，先是一开的给路片你给这把马些，之前规矩其他重大这天，人女郎才托年，余体给路去比这零年土标听见准一位日。 你去，所总去年多年四周了，六镇南对峙将来一系列团别呢，给六趟要求各种民的协同来了，七团打起起不是？他定给当前年，年头知道他对峙将来有新几个机制，取得松土职位，其他几不他对峙将来过去给这一些些其他几年，给六去旅客们的趟跟送去的，地趟趟定价点别六车库有些准备不是？你去。
8: 您这场给去年多年四周了，十年谈雨果烈日给团结点加官了，破天文奖七不是，我就拿那些去美军三大他，去龙湾雨果湾局当了命令，您看你去公学他破天特区那单儿，没看真吧？你们都说局，你去说局，我们今年六夕节连么七不是？七五天别为局，我就去这电价局跟七这是去年，您这场给去十年谈雨果烈日不但公平用局的关键论点提不是？
2: 什么林业？天地贫穷，生育人渣，你这些差。
1: 台湾网为生育个两段片段呢，就在天地给 APP 了，写着呢。
2: 三国节用。
1: 三国节用。

0: 따라 마슈다. 얘 봐봐. 32개. 나 로드 매매. 또다. 타당한 수정서. 저 순세세기 싱그다. 싱그여지. 나 소화를 보자 해지리. 디테일로 규미큐님 해봐.
1: 예장 창구싱. 타당한 수정서 엄지시추는. 차긴 창구 점수. 然后怕远对于被许过 从此长之外还是有点主不及 阿江江 头不接铁了 从一个面卡前不能行 这也吐马行 一年我做滚这么远的 滚这么多次也都不一能 逻辑里云不欧此远行
0: 没有的,这还有马行 今天,对的 七类新大一呢 罗西内通过的 王文西罗门,罗阿达 新主罗门,罗西之不一 你们在何这 我来去固定那了 总之是他们的三句
1: 其实我从沙发落笔呢你也心中肯定瞧着地铁了马上的火没去三副你也让真是去买的嗯落地不起让拿了重做大道情绪请天压桥地铁了是云车车车马子同多那还都不要听这些药剂给他最及时的台柱单元苦力也没得对不起
0: 당구디, 님 고야치. 그녀의 쇠로, 디지로, 꼬마 예지. 멋세기야 구된 다지.
2: 더 디부틴 저여베.
0: 다지, 더 디부지. 니 옆다, 섬진, 가바샤니 지지.
3: 쟤는 쇠다, 추추시고 그대 쳐베.
0: 쇠다, 추추시고. 로스는 쥐랑 아쥐, 리비메바 호텔 지지. 뒤주디게나, 키나서 내통 가리유니. 아주 저지다, 라도 가바강기. 지리의 도담사야, 기니체 슈비이노. 추수 인습시나라, 칠레미니의 십수가 유구지.
3: 지급식나 캐랑게 중두수배 꼬주피스
0: 고마스 나로 히스
3: 나나조 김창업자소라 시가피도
0: 고마스 지겨워라 고이리스
4: 공감사 영어제시고 공신대천재기 지급장라지
0: 공감사
3: 공감사
4: 공 TSB 롭소배 지급샬라지
0: 공감사
3: 공감사
0: 슈다
4: 영어
0: 다시 키나서 대피지
4: 나나조 신영부송장 그래도 쉬고인다 키난즈 루리싱라 갸균실이나
0: 민외주 팅이저리
4: 알레 키난즈다 유초 냠레 나야데 네즈도 탑자
0: 나즈다 유초 냠레디 오스춘스 팀위시 유치부 매업체 민외주 니도네 야마시 저디 라제 최치아 시도인 이네다도 라제기 강의 창문에 트제 민외주 팅이라스유 제자 냠레 징에 멍구기
4: 알레 딘제 임제 제는 미세야 노요 마르다
0: 나즈기 히요로 냠레 징에 세비 키랑도 슈크데메 예셉싱기
4: 안주 손이 생리 독식 불과다 경기 샤사 콘즈 소화 걸고 입에 업제 코튼 시키 제비기 손에 세도 약하고 손자 켄주 락제디 편토 봤음기
0: 도스네 가나서 여한 딥줄어 시가테도 직지 샤르케 알화니 온 직지 이네 업에 유림 나라 더함 때문에 연락 시도 안주 먼저 치르 등제 배주 등기 지만 해나서 거여도는 년월 주시죠
4: 영아
3: 안주자 미기 제순기 부조가 주타가 시에도 퇴장아가 요미 kintsung wabze le le yo ma rsigi rage xe yag tuyong amdi sigi yu ngan zui guyo guan tu rbe
4: kintsui wei lo xing le ge tuyong ge xebe wabze ngan zo le pion qing buzi gugi tanda ngan zui kadru jikyo gongsi da nyam le xebe ngan yi yun zi ma guwa ba kintsui wabze ge gub ge kadru cha xa ge pa nang se zi le dang tu gugi da
0: ha, qing dub yas ngan zui tuyong amdi zu lak zedi kina zui guyo guan tu rbe ma zi tuyong zi tu du lo hodu che jo 키나즈이지나마 터지나
4: 용아
0: 지겨워라 터지나
4: 좋아
0: 수고, 터지 터지나
4: 좋아
0: 지일라 비디바 그스루이
3: 지겹신라 공감사 원로 추주 드려요 삼삼오쇼
0: 디제 좋아 좋아 부울어 어스티가 피다
3: 용아
0: 피다 대응아즈 원형 비이 딘듀크유지
3: 여우시라도 디날 코리우다 죄제로 좋아 참으실 아유 기다
0: 다시
3: 지겹신라 군에 좀 다시 해주르샤
0: 진짜 와 좋아.
3: 역시라도. 디키나즈 퇴관나로 딥주셔서 들어봐.
0: 지. 라세디 타는 장수부차디어리. 나오고만화니 센세도 시세지라. 라세디 배주셔지.
3: 역시라죠. 이량한즈 양교 주신토라. 라세디 배주신유유나.
0: 타더 진유어마시. 이량한즈 양교 주세기 쿠리오르 믹제. 최대 제비기. 저디 샤세신보다 차망외 구유오 루고네 되라 락세톤에 다치 제비 가인스나 주지기세 구유 미세선사 야주가 불러치부지 제장 아주 로고이다 전유 말라러 큐용네 레주 제비 누구야 야자주 마치 되어지
3: 야구래 오늘 야구다 니가 고대로 캐나주도도 반나감 더지 유다.

0: ᱛᱚ ᱛᱮᱥᱟ ᱡᱤᱣᱩ ᱚᱫᱟ ᱥᱤᱥᱟ ᱢᱟᱜᱟᱞᱚ ᱟᱡᱩ ᱫᱤᱯᱥᱩᱜᱤ ᱛᱚᱭᱟᱢ ᱫᱤᱭᱚᱡᱤ
1: ᱛᱟᱵᱭᱟᱥ ᱥᱩᱡᱤ ᱯᱷᱟᱝᱞᱟᱜᱮ ᱠᱮᱱᱟ ᱞᱟᱜᱡᱮ ᱱᱟᱣᱚ ᱡᱚ ᱛᱮᱝᱢᱟ ᱱᱟᱪᱩ ᱛᱚᱵᱮ ᱜᱟᱞᱮ ᱛᱚᱢᱵᱩᱡᱤ ᱠᱟᱥᱟ ᱫᱚᱱᱮ ᱨᱤᱥᱟ ᱫᱚᱥᱞᱮᱱ ᱡᱚᱜᱮ ᱱᱟᱝᱟᱪᱩ ᱛᱚᱵᱪᱩ ᱧᱟᱢᱞᱮ ᱠᱷᱮᱜᱤᱫᱤ ᱛᱮᱨᱤᱥᱟᱱ ᱴᱤᱜᱤ
0: ᱛᱟᱥᱮᱱᱟ ᱪᱤᱜᱟᱹᱞᱤᱞᱟ ᱛᱟᱥᱮᱱᱟ ᱠᱚ
2: ジェシュチンラ。はじ。じゃあ来。キランピベ。しゅだ。わらせじ、とだしやゆ。てだはじれ。まちょちゃげ、けんきけゆ。かじけんきれ。キランこごみけはぴじ。よ。らおりょうはげまちょちゃきぎり。まちょちんすらぶ。おりょうはげ、おねまちょしにゃって。ていんごちょ。かでちろねぼじぼ。にゃらしよ。おりょうはざませ。がい、まちょちんえんだ。キランまちょのぎんすら。
3: 이네 마저 제사 지금 왔다. 류하게 루리싱라 마저 제브지바. 나 어. 네. 제두싱가 마저 진행이.
2: 아, 원해라.
3: 어.
2: 그런 게 얘네도 전부 다 지나지.
3: 원해.
2: 어. 저라.
3: 아.
2: 이게 먼저 카탄고 제두싱이지.
3: 이게 제야가라. 이 쭉 중시야. 좋아. 거들로 나가 수업스.
4: 소싱은 이념도 수업지.
3: 하, 제야가라.
2: 시다. 되게 귤에 지마사비 챵시.
3: 서비 제노 유지를 어디 두르 봐.
2: 응응.
3: 좋아. 사지비기 녀마 류하게 계자리야 들베.
4: 생시 라디오 버다.
3: 제자. 되게. 나오. 사지비기 계자리 그이. 녀 호조 본연 정서 팀보다 저마지. 균도 시라치 얼스야이. 봐. 니메네스 삼아 사사차지. 진짜 두배 맛에 수수주노 마저 제배 주고 캡사거리 내마다 정말 좀
2: 지다 풍연 청조 남성나와 더비 균도 청야시 세미레 데르치노 마저 추중 청조다 로리 신저 망수 수준카 위뉴린 인자 창고 조 토시 더더한 저 신친르 신디 축도 한조 야기 지수 체비
3: 신디 축도 카 피스다 거스비게 가지고 오래.
2: 피겐한 주신디 초대 간기 남자시. 청순한 신우 그 슬로리다 남자대 고호대시.
3: 기존의 주도자.
2: 어어.
3: 야 호르다. 디테일 기즈 맞지 윤쇼 시샤. 맞지 제슨 고르다 쇼아.
4: 들어고 말이도. 니만은 시세. 신주 니르신 맞지 주고 용거베. 니지는 그때 성도. 다도 우유노 냠데 공배당 우리 성도게.
3: 지지지. 소소자마세 미창우님도 지제 교조도 부어지 어 지분 랑아 쉬다 다 디슈오랑 같이 지유 다다 펑이 총사기 퇴내사버 주토부지라 진시종기 우비샤메 비토부지 나 누규조스비 누규레 지 누규이 사시만 구지는 아다 예초버 고호지 야고도 야고도 되다 단대 로스주디조 야고 제비도 디야워지 아야 묘치기 그도 되니바 사와지마
4: 사와지마에 부글로고 체세도과 둘다 세가죠
3: 사회도가 지표인이시도과
0: 봐봐 티샤 샤슈치야 먹고치 체상아
1: 산체레유나 수술레야치
5: 봐봐 승도 마시다
0: 얘대 한번 여차수는 봐봐라 남산 수화연지요
1: 영아 전다 체 개면은 가봐셔인다
5: 봐봐 봐봐 갈래 유미의 신기유
0: 이내 안에 탑시민도 다화지마 고민제이듬 지구유장 고급진정원의 공부지
5: 또다디
1: 아 삼포 디 나라주 신기나기 샘배 미샤 라 샘사야 가부여 말베 라 소슬로쇼
5: 봐봐
0: 샘사야 치도 타르고 진제 유리 여르베 봐봐 뒤산에 떡마시
1: 어 다디 네 착시자야 메디 베트 조소
0: 아니 네 차도네 뉴지 빠빠 구조
1: 아
5: 빠빠 그도 내시다 유베
0: 나 사슈자가 조레스 레민 시은다
1: 웨이 웨이
6: 빠베 나라 계시시에 워 삼추

0: 야, 저도 남자 마치 안 남자 마치. 얼굴 로토 송자, 타는 보조 통 말이. 엄조 야구 매장. 안주 얘기 내 편도 요 말이. 딜리 고고생세도 자 야구제 쳐다.
1: 어, 영화.
2: 저 오지현, 모자 대제 종조 친구 말 봐.
3: 아자, 딜리 파차가 줘다.
4: 지지 줘.

0: 아고 잠부세스 아고
1: 탑주
0: 잠부세스
2: 탑주 장이는 장가 가서 라체 줘 체중아
3: 네 고마세
1: 지 탑주 당고 장게 쇠랑 바바바 니쿠 자 칭텐게 하코자 마도 내 주의 칭불 하로리
2: 체 장체
3: 예 체스 와 죽고 삼주 담한테 미스터 기에산 펜토야 미도
0: 아고 나는 뭘로 제가 고지 선가 날 쓰는 터반 네가 가져 요 마시
3: 예 피게 나시다 쓰르베 지나 참마 말 죽어지 계속 참고 시에나 더 주니 매지지
0: 미르지
3: 장고 퇴버지 그뒤 차조이 나슬럽이 장매 응음지마도 침부 치어리시기 니에 탄트 시니 하코스 큐브지지일러 부부디수 침부 차제 티네 제세제 총키 나르 치수 타무디 응하르 주고 카도 주제 유리시야
0: 아고 삼은 디제마 돈다 탄도가 여시고 마 오랑기 포모지는 용두게 오랑기 생이 되는 아 제가 쉬다 니에 진주면 주시야 저 치고 치러 주니 되는 니에 저거 치고 가봐 주니 되네 저 치고시 뭐
3: 지켜 我也是预备。
0: 我那英国情。
1: 子怡，晴天等行个泼沫要我顶这些雨堆，让你冷那里点点有啥？
3: 晴天，我让也去随意。
0: 顶这么冷大雾，是随泼沫也去了不这边？地里偶然，地里了见面就要我钱，饺子差不钱，满干那天。拿罗着的，我。
3: 有啊，拿罗着，罗着。
0: 阿姑，从俺母亲过几年以呢，你也不让他说不清，我不让几个，不就从俺妈妈对啊，我，过几年。
3: 好事，今天，纯粹你自己，估计从俺的能修大罗起的。俺老钱不算账，这些缺的也不明多，谈的这一点也不去接触明多。俺是哪个？俺是出不地的，给这俩写去，那我记不住了，他还这吧？
0: 是是。阿哥，听大弟创作了几样气息，创作俺最近我的也唱吗？那我记别错些也有不起意。
3: 也就，
0: 大爷就没了答。唐马三夫，俺最近咋就没得老友吧？可是秀姨。
4: 哦，好的，谢谢大爷。
5: 唐马啊，今天了也是秀姨。今天，让俺爷爸爸打到前边马赛，同都把我老公的玉木草最新不讲啥，俺是不是得贴去？人家年三十的单位，俺还清点能行？方言传送的级别，老平老么几人？老平也有下子有呢。说是八不冲主打，有么早打到前门头呢？老平那些的，身对那些的嘴还叫人。
4: 是的，是的。
5: 且咱俺洛阳呀，他这边。
0: 三夫，让给他听这些账，俺最心定的也是伊。
6: 王爷，到屯大做体检的，体检总操作，屯大人先有，看我的，你也传我是屯个人。马上去重组屯门堂，我和特区局参加体检节，接送参加送的身体。
1: 啊，
3: 接送参加。
6: 他个是，接送参加送检，当晚娘组的接送娘队，上交贵宾，托管忙片情形。
1: 哦，托管忙片，可这是青年人吧？啊，大弟。
3: 先生，干嘛跟这耍喂？
6: 弟，来啥忙事？国家当然是的。俺就从家听这的事呢，场面来上姐姐，干么事啊？今天干么大？从家那个接来接不赢的这个人。
1: 啊嘞，亲爹个，听这些咱也好过事。到底来上姐没上过去是国家当然是不？
3: 这也干么事啊？
6: 不是，俺娘子干么事啊？姐，从家那了接来接还用这个人？
3: 也好得多，一年吃下去，就特别。三十年的，从来用过跟这钱嘞？
6: 那是给个三家钱呐，从家的，我个特区的托他们钱，我让子重组我个垃圾站的生意，一年屯大的，厂里三家是年头多，现在没听云南面呐。
3: 年前屯大的要不多，多，要不起来，多啊，
6: 我讲。要不多，原来，那钱呐，屯大堂屋的，厂里三家就点穷事，想不到屯大你不得闲的，还上不老跟的。我个特区了，那最哪吒，去让厂内三木好有个人，屯大的，俺俩就创建建设行，体育场个全站前皮，俺就他怕，建设下建的，看不出呢，屯大厂个他就脱不生过事，一年屯外头，把老根那些恰是电视那边经过定做，面对天的，是不是青年过事？前站，俺俩就创建经过定做，成就错啊！给不是给俺有钱不是？
3: 这，咋个嘞？
6: 是。玉木村，今天俺就接送村外的，我是花钱不是？年轻村外真贵钱去，现在干么事呀？卡的，家伙要我去了。你那干么事啊？姐，从俺娘家那领呀，有的。
7: 这样啦。
6: 阿婆，从俺爹，阿婆让个头当吃着。
3: 今天仓库要着呗。
6: 仓库没有开着姐，丰源厂子呢，从俺头当吃开去，阿婆让么多新大事要着。是吧呀？
8: 新大事嘛，新大货。
3: 大前两年创作的，今天很多哦，原厂嘛也是这个人。
6: 我走
9: 拿来的那些家
3: 具都是什
6: 么？家呀，
3: 都叫俺们这些，还都叫俺们这些，别报名都会。
6: 你不是老几啊？哎，对
3: 对对，有的，
9: 有的，
3: 小
9: 的
3: 最。在哪里？你耽误的这，全部就是你耽误的这，
9: 别耽误的别。
3: 还有啥？别的，好事都打扰了。
10: 小安，
9: 儿子，这孙子，
10: 要跟我说啊，跟我说的，
9: 儿子，
6: 伢家，青铜的，
10: 看来你爹丢的。
3: 小安，
9: 卫东，
6: 阿婆，
9: 什么有的爹是吗？让给江西长做下。
6: 律师喊的，俺做长子，忙岁岁春喊的，你们都做事，长子见过一呢，日本人个有马事，老长子有别见过。结果那时候的这个人了，人民大在清晰。可是从俺让给马皮皮给我一拿，点点的这个人，小嘴你是色皮，小嘴训练有的。
9: 这下，也不是这松下。陈大的周头上，俺让做重做预算人呢，给什么三百斤力不大。哈
6: 哈。混账对的，那我应当还是得。
9: 这次上马让个前几日，搞不懂个。
6: 嗯，差不多。那生个弟呢？差不多。
3: 大弟弟，老弟，妈这个，他干嘛呢？还是还是那么多？
6: 我是爸爸。年前几年，就是过一千六，先去旁边拆水去过。 밥상에 담채 비웠다.
9: 네 허세 그래. 지금이
6: 밥상 표정 신부주나 담시고 로시주나 밥상 된 바치니 제라. 냠요유가 랑해치니 제고 담채 비어 언제 요거 쳐.
9: 용아. 상대 주스나. 이제가 시죠. 이내 담채 마비고 삼지 등이.
6: 兴奋的大地，点起路边。兴奋的，他们身体有时，他们风云冲刺，全在苍茫茫穷在，甘肃的主意，因为该去七月三下庆节，石头石溪不丢中途起山。天南子新这里个得去西达，你妈以为新这东部刚开些的，我最让家送给钱有时。 今年过日子，直接得给祭祀的。你妈有没有去钓海鱼？他都俺去，手续着不给。他们
3: 有没有？
6: 还认识。俺在车库去摸米拉之前，看不得了，手续给不起。一年看不来拿落了，日本俺店给才是那些水钥匙。哦。店下都写是一百马车，看来也是钥匙。哦。很多店拿了俺就哦。
3: 我不知道。哦。
6: 龙北开酒店。

0: Olay, Kamsa, nga gandhi shuya chiyu. Thirin o, godun gyo mi ji, nasa tinga li sungin.
1: Ranga wan chanja sikwi be.
0: Ri.
1: Yori, goyogang liya ma suje, tsimusum gyabsha. Kodoy liya, wang chan gandam sabi shuyu bri sikwi.
0: Chen tsip jibu duwe. Zwa men ka le, gyab shibe la.
2: 这个船家哪边？来，别读。接着没接的，说，卡点不点这，接着。强塞越前用的问题过来。叶子，叶子。这点看着，没什么事，你看这些。小马学的，他说，他的桌子上面这面干了用不光不一。西多华语，爹语，表示说。幸福，用你那组卡拉边，让个祖母老要别急了。你干那嘴里开个马塞杰，开个马东杰，俺也还亲密多。用你那组卡拉边。
3: 我请自己的，控制重罪名，什么救助是写幸福的恩怨谢谢。俺们两个幸运了，抢不起啊！哦，俺爹两个月多是你幸运的。哇！啥？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2: 귀도 꼬욕시.
3: 가릴로 귀도 꼬욕시. 가만거든 저 근처에 아.
4: 최사.
2: 고요강 차스타고도 녀승념 교십시겠비. 나머지 오늘 저 접시오. 동고비 수르스도데 라쁘치 세초. 제가 댐시 고통요.
5: 아자, 저게 제기. 주저, 아자 레스.
2: 신부. 라고 하지 마. 네 가서 가 제가 친비.
0: 나 총주 최딩강 친비. 네 완전자 통주.
6: 디 전자 동네 갈 게 말이베.
0: 무슨 안에 게미도. 매역에 완전자 고여가를 지금 숨 기업 쓰기. 맹가 거래 나라. 증염 된 제 뒤에샤. 난다 미도.
6: 뭐네?
0: 어.
6: 강지게 나 격전 세제.
3: 아지, 바바 아무 용기.
0: 바바, 아마 네 총주 최딩강 네 완전자 통주. 난다 미도. 정면 갈 게 없으스. 격전 세도 와.
7: 지 让给万传家能大名都是个月
0: 俺是让给同住
7: 啊见得得不见啊
8: 既然是多久啊你要看他说话去
0: 你也找不起我是不是去了
3: 哟
2: 爸爸开始参与爸爸爸爸让弟弟书记忘了生个那亲不是吧空个卡送多俺做我给不起送多呗
7: 书记忘了素质啊俺做那个我有多少的事情呗听俺的书记忘了多下个主队俺还想去别车那月的前几天下面的人那么严重意我素质这些都空给俺能个人人嘛人
2: 前能俺做看看青年明白也不是
7: 人家没嘴不过过段节东岸的差一团给扛着马前的没日呗我的进步这样没多一年光大土点学过什么人家生意幸福这些书记完了个新家的亲呢传家了光大土点学呢对他的心内就这个人
2: 幸福爸爸先生人家国中啊生意书记完了新家的亲戚光大土点学呢你嘴的都学过这一批幸福
0: 永啊
8: 克拉斯阿秀秀玉
9: 哦请问一
8: 克拉斯阿秀
10: 巴拉
11: 既然给四月嘛这
10: 地对

0: 전자 최대 갈게가 요두 차퇴제 도로스다 배쳐샤 고주 십지 쉽자
1: 또 교리 결마세비 참르다 로중에서 주주가 저르마도 어구스다 저녀 여르비아
2: 수심 주주사 녀파요러 녀급삼이
1: 초반처자 쉽도 교리 라야네 돈이 원자적 배치게 진이죠 남사업지게 진짜 쉬자 라쇼다 참제 마르비아
2: 용아, 네 하고스. 너 뎁시시. 선인님 미카시 세제 뭐 세가 지금.
1: 가지가 주의스.
2: 왕산 뭐 세가 주니. 예고 되제 육샤그르베.
1: 라교다. 내 저디 긴게 랑 취제 된 제창비. 돈돈어도 다 자제제 미세가 지미노. 장면 싱그르 봐. 라기 잠제 주야 돈도 지임 속에.
2: 네 잠제 쉽 싱그유. 제사 뭐 세제.
1: 가좀. 진짜 뺏어도 매. 랑 로숨지라서 列 잡다. 무시더라 당위 마시 이내랑 원산총수 오윤령 가고 오윤주 봐 니다르시 장만처 친시 아 니랑 원산총수 지제뉴르비야
2: 딜레 가발리
1: 랑 주도 하르도 저메이
3: 바바
1: 저메이
3: 니자근제도 수부디빈비
1: 오지 니다랑 주저게 롱랑장 다들 셋셋 담배 가니
2: 러왕게 큰 주셔봐 마녀아 은일 마야사에 조치기
3: 바바
1: 어 부모
3: 주저 롱쟁 마지
1: 랑게 과장 바베 롱시다 자스 나즈 로용제 랑 주저 준로시다 그들로 님바
3: 랭 차순 로용기
1: 어지 랄레 절사 진례시시 난드나 시부시 진기 진 로용 마지 마시사순 라시는 로슈
4: 幸福 쟤는 얘기야

0: 야멘두스치 선인은 이게 양양수지원라 세가치니 농중원린슈도
1: 니에제는 幸福시그디 도이게마르샤 팅은안주 왕창금이 내술합다유 쇠곰체대그리 탄드시그 경고 남무시라자 지마수 어유시오삼네 티좀도치그르다
0: 제너랑게 뷰나무디 시그 경로경로치니 나수는 미라킹마르삼시임은두에
1: 시에수일라 미르종다태구 칠은너다구세브리 탄드마라로신주지 시그가부도 지엘초아이게제 부부기수나 계지계주하구리
0: 이내수제肯定凶啊
1: 书记拿了书没不着从头贴没着应急着传家那么书记了你把那车往上月着落脚谢谢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0: 你把这拉点钱看不着了吗？
1: 年前呢，我那。
0: 你这用啊用？
1: 没用也卡着人，让我陪着当妈的，你当过。
0: 让我肯定穷不了，你真要嘛是呗？
1: 让我没多少样没多，用啊，让了去年那该去多些，我去多清明。
0: 妈的，怕真粗人嘛的。
1: 幸福连续的，让屯大歇一。
2: 屯大和谁？
1: 让队的，东站基地书记完了给让的站着送给。
2: 书记完了给这就是，今年杨书记完了才个亲别。
1: 让爸爸打书记完了，老妈娘来哪子啊？赶紧拧个人，让爸爸我是多子站我去。
2: 我姐姐还是没亏谁？
1: 书记完了也，开始鼓弄西扎乡就建了新家的派对，广播也会去写，传家的人就我二姨媳妇的们这批人送给。现在请我传家给大姐，我带让爸爸吃家舅舅，乖乖顺顺我让舅母团大的光大头点事业。现在我的身边开心事业。
2: 爸爸。万川家给侬就看连锁哎。
0: 是，看连锁。
1: 对的，当俺子没三年个，给起三不写差子，今嘛年底过写红是。书记完了个通道，让个洗个点咖啡油送个多啊。进来个那么要去睡下送给。
2: 光看俺对当过也要嘛是，看到万川家给连我妈光大死了不去。我姐姐肯定别亏谁。
0: 啊，谁不愿意呢？爹用我妈的，别个用我妈的，所有买的这个这啊。
1: 是的，我你给，我没个是乐不意，我来能可怕用个人。一年数据完了，古龙下属，跟这些年的矿给偷开去是吧？是吧，幸福？让给矿了，我是见嘛真用嘛是吧？见了我都是应当，数据完了个通道，那最的都是就这批送给。你去查过查查，也好是没多个啊。人嘛这，今晚两俺去落地拍片俺，操也好是给，咱们也好要的吧。你去的这要嘛的，今晚你提过嘛去啊？大开要嘛的，开要嘛的。

0: 아자. 엄마. 엄마.
1: 어.
0: 아자 화진소.
1: 장 아자 볼 때 민두게.
0: 민두.
1: 민두세.
0: 응.
1: 진부.
0: 민두.
1: 진부. 베사시. 뭐라 되대 놓치면 줘.
0: 가리.
1: 장게 겨고 아자를 가봐야겠다.

0: rāng nāma tūgū chūng ē.
1: Tū mā chū. Chōng zū lēmī mū rāng chīng sūgī.
2: Chīng sū ē. Chōng zū nā lō lēnē nā lō mā lōb chē. Chēn khār chikā yōm rē. Ngō nē lō lēb rē bē ā. Yāng kāng zī gā rāng chōp gui bī yīngi mā rā bā.
1: Tī rē chī sī mā shī. Ngā zī bē tū chū. Xīng fū gui shū chī wā nā tū chē gī xie cāp dā gā lō sū tsā. Dēng kī chē xī gī.
0: Tū sī tā tū rāng nāma tī sīm tā xie cāp chā. Mō rā chū mū tūn tā tēm tō xiān tā yā chī nē mē p chā. Mō rā nā tī mō gō bī nē nē lū kīm tsā gō yū sū wā rī. Rā sīm nā chā chī yū p chī lā.
1: Ā mā. Nē. Nē chā chī chē mē lā. Chā chī chīn tū yō mī tū. Ngā mō rā tā khā khā chī mē.
2: Kē sī khū nī. Khā khā chē gō kē nā. Lōng dī kī ngū yū tsū kī shī sī kī rī.
3: Chī kēp chāng kī gu bē kīng kī tē tē bē. Tē bī. Kīng chā chī tō. Rāng kē chē nā. Lū kām tī sūng tuyān cē kī sō chī tī. Ngā sū wān cāng chōng sō kī mī yī nā. Yīn chī ngā sū wān cāng chōng sō mī yī kē bū chī. Yī nē, ngā sū wān cāng chōng sō sōng tā chā nā. Nga zui sokwe maga pyoen che sengbu rupa. Dinze che ne jima chungni chi du nga zo ge xie wang yu ri.
4: Kese dinze yi mi na, ma zho che adi munzi jebele maang me zho.
3: De hang san ya karo re, ma zho maang che ne maga maang ruchi yungbo maang yu rupa.
4: Rang guo chi ya lia dinze ga la, rang lo chung cha ni, guo di yao chi to a yung sengbi.
3: Ke yo ma ri, nam dibi yi ne suku che ge yu gu rupa. Babu rang ge nga sung jeb chen tak ri.
4: 看你不是也活着，下面都是生意。材料给种族累积给当中的公司制作干了用的，咱们你们都去读钱了。用啊，你到时候做累积哦。种族啥时候呢？嗯，让有的工作拿来解决它。看下来。嗯，幸福兄弟。嗯，让给拿下，管他土地死了。
3: 가르쳐서 가르쳐서 쓰래. 네 과다 럽에. 나 좀에 샴지 준비도.
5: 전자 고슈니 마체 부수제 돈도 고는 히스기. 디송 치제 네다 바다베 참으리 돈도 고다 럽괴.
4: 가르쳐유.
5: 치 봐라. 야, 저 안에 치고 아.
4: 자게 녀석이 제랑도 광다르와 하려지. 샤는 계속 맞아 봐.
3: 너 돈도 쇼크스 주요는 샤사베 내 뒤마다. 네 소 쇼도 합지.
4: 미즈랑라 광다 름님에 봐. 랑게 미조 봐. 광다 름모도 야도. 계시지 봐.
3: 네 광다 름모로 붙는다 맞지. 나급도 라시제 가스네 셴메. 머신에 나 야네 돈에 소배지게 빈이 선사. 미 뒤기라서 도담치기. 제마레게 틀레 미다 견도 용 시지. 대수디 저 지체도 네 광다 럽이는 제마 레그치드 네스 칸하비네 니 상마 관다르 그르베 디제 체능 아니야자 하루요레 니 미르 토담치드 수니에 칼링이 그레
6: 바바 심추주야디 나가므네 요지 니 고수브잔네메 소창스게네 심추주우르바 스바 왕요더 콘스나네 나 심추주가 딘제 슈마르베
4: 라쉐다 심추주고주네 라주규어마르바 머신이 기란주에 대 차타 주셔. 신부 종미 도로 베드 레도. 게임라 쇼 봐. 미즈 야네도 니 로진 로모르 봐. 단단 남아 주 규르다.
6: 차스 게빈 수이니에 고레. 니에 심쇼 주드 도스 테 차바 차쇼. 是 봐. 이네 뭐 아자가 니 고되제 차스다 튼쇼. 니에 게르 메바. 미세제 녀크샤가 다메.
4: 이네 미즈 장 광다 르브르 봐.
6: 광다 르브제 저거 윤네 니 도베 허쳐 그래. 가리. 你也没有中国普斯切吧？没有中国想的少嘛？这没有国家训练过对不对？全然没吧？
4: 是不是能考虑这个事？让给这个东西。
6: 前头浑水奶奶说过，我们前呢弄些老家吃的，俺中没得。可对，你那亲密消息给。

디가르니 Tundita, Yarzun Yimbe, Turupi, Nyinga Samula, Zhonghua Miri, Jigun Tobe, Dusi, Chirin, Tor, Dungu, Juning Zhu Chishing, Miri Kawara, Pinzun Zhongta, Biri, Nyamji Jile, Tundi Dangle, Geyungi, Miri Tundi Yartungi, Besanku Dujuro, Shunun Gilu, Pinjong Sarbe, Pergi, Tungu Tatambe, Puse Lebe, Pegi Lambu Tor, Guyula, 계계계 김감시에 여기 미리카기 미망기 모두 교용리 두릅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듄지타 조주 제비 시린 지도지에 대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듄지 레더 후다 제규이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주주 군두위 겐지모 차도 코로 충무 향상도주 파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 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드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식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린 집에 세 콜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

0: 陆川给送么菜不给吧？怎么看给我咋读车？六十就是你，给不讲价？
1: 不过说我年纪就大
2: 同不了
1: 是现在这我切头说地狂了阿联络你没上我你是不是解救
3: 光没错同不了同给我做江间没那么大嘴张看那个送狂没救
1: 都是在对些让做没那么大的嘴巴呢我打着我切头没那么
4: 大我是同给没那么大天长一一年江给腿没送
1: 都是在对的江爷让我都是没那么大事
2: 长辈啦，那小妹，我做模特将去采下主意。
1: 勇啊，演技上色去了。
2: 我是我做用你去测试团图片呢。你嘴巴钱呢？米勒那个将给破三主片呢？你米勒就几个人？
5: 但我那个做操作规则，将给都先采下着。
4: 真的？
3: 我录给你们多少钱给你的？看
4: 你那一千多块。
2: 我觉得你能听到哪了才会走
6: 今天经过了怕有的
4: 我看着你现在的结婚也是轻易
6: 我的爷爷
4: 我的爷爷我的爷爷
6: 俺爹不急，今次俺可完了殿下。
4: 俺今天的困难是多。
6: 俺常见的名字呢？今次俺的指望也当得马车啊。
4: 俺这个是
2: 有点肉。
6: 俺爹子爹哪里啊？给他预备给不上个亿。
2: 将军，
4: 俺这给不哎？
2: 老百姓才要考虑的。
6: 慢些啦，我弟那个姐夫，啊，娘听不到，这个一百斤的，没想到给差到姐姐，你同学那咔咔了吐露下，接着我爸爸就是，
2: 你去骂去，让他娘听不到你完全的迷路，
4: 前天让他到木楼看的干啥去？
6: 我的是个垃圾桶的神经，三明年过了球就是那他的。
2: 前头我做饺子三菜我去捡，没弄出来，他妈就给钱多。
6: 夹起的，才没拿丢他哈的。
2: 谁不没中？我做饺子怕中。几度都在三明小巷，我做饺子拿丢这边。
4: 起不了，俺娘节目今天要马十一。
2: 叫给啥了？你叫别人有马子呗？
6: 我什么叫马子呀？你说到顶天吃了呗？顶天吃了呗？
7: 这是干啥耍？
2: 不是，
4: 可是俺奥运协议。
7: 俺随便着了，偷嘴写下去，那我去三穷啊！
8: 天子，俺是今个顶不顶，偷嘴写一遍。
4: 没钱呢，俺这三江买菜还用比你。
8: 三木江买，三我还轻松。
4: 三我还轻松哎，呀，看这张马这边。
2: 你吃过羊肉这边？还是硬生的三木江马，看这里有多吃不进。
6: 三木江马上到这个羊马嘞。
4: 钱呢？俺这跟这钱的三木偷着。
6: 哪来这个酒日子去的？俺的三木老用过的。
2: 以前呢，就是哥哥他们预备塑料石头，
4: 俺之前给的这塑料石头哎，
2: 就是没得的，老三那么大只小，现在俺已经七个亿。
1: 天津人这些人，不就做不得水，买来不起啊！
2: 哼，就这两个亿呢，我早归俺卡里呢。
1: 两个马钱呢，这个是大，三木罗马用的，钱要马的。
6: 躺着，吊着去。钱马差别呢？谁不乱用嘛的？
2: 让给钱不要我意思的话，让你得要考虑呢。
4: 你
1: 钱呢？哟，谁没见的下？
6: 谁不讲嘛？谁不讲嘛？让看的钱上。
1: 谁不？年年的几百谁不？
4: 是谁？
1: 아세무 장마르기 간이니 누리자라 증양철바 총전하게 안 입어 개세 장가리
2: 저게 도로케 자디 옐로 마비는 유구르베
1: 영아 쟤는 얘 옐로 마퍼
2: 저게 옐로 나름이 캐사도 제도
1: 세유모여라 지그리 체베 슈미도 세모 도제베 구슈드 세베지라 체포 털버리 마세 소제 슈라 도도 추데샤 타다 산조 이베 다지 니 라마르드 수이메 하코스
9: 코라리 소레
1: 라마르디 체규메베 루드게리
2: 어즈에
7: 체란조레 삼모주
1: 세모세야디 다시 도제베야 셰드이브리
2: 맞아 봐야 돼 키드님도 대비버 고고고 봐요지
9: 계속 생마 겹치 샘 겹답시다
4: 근데 쟤는 샘 겹통이나
1: 레라브리 동심에 도비나 당리
2: 쟤는 동심에 고마채가 좋으래
7: 폭주 숨채가 좋으래 콘제 카리네 시그래
4: 쟤는 겹채가 좋아
1: 생겨서 예장시 답변하는 쇼시 예 로보채오
2: 쥐스 랑가 다 쉐벌레니 코베데 메고 들려가 수 교스 태죠
9: 야
1: 야 나 고다
10: 폭주 좀 폐지 디 연유를 여지
7: 나도 세기에 왜 나도 잡부치니 디베 폭주 좀이
2: 폭주 좀이 폭주 치르미 두고
1: 아리 나도 폭주 슬럼네 지금 아르베야 강대제 쇼동쇼규 요마르다
2: 리리리 아리쇼이기 총차 아버지
4: 과대일랑켄저 암주여상구 열쓰기 독세기 맹구마 채우 유명한저 신질배
1: 나도 강버겹부유
11: 겨서라비야 뒤즈메
7: 겐즈
12: 나도 강버겹로 제르마도
1: 예세니에 내가 제야마도 가리 이내시기유
13: 강버겹야마르베 어조지젠다우리
7: 더비야수 만즈 빈바도베 강버겹지유 미마담바 대유
4: 알레고다 칸고 토브딘 제게제 같이 예인바
11: 집에 가라 집에 김이 주어시
7: 고용한 제 김규기 너무 봐서
1: 만주 너부디 소포토 붙이기 인
4: 다치 대킨 수 집에 안 주냐 인바지
1: 다이 다이
4: 기로 랑게 멤버가 콘즈 야치다
2: 오지
1: 可是你的用途为啊去对的你也请他走了不行哦这最近就弄不定这忙了哦今早就不用了打哦你也请你这忙是啊你就去打就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
4: 我这肚子里面要把玉米给我做些救济。你慌个创作拿了泡沫去救济啊，这泡沫的人到肚子里面送给。我那这边都不要送。肚子里面是，谁不打拼一点别肚子里面是。哦啦，肚子里面是的，看到这个病人咋，肚子里面是那多着急。人家做的这皮没送，但也能看小就够么久。
9: 让老妹装个担子，是谁多小的？我啦，这皮没松，马上给其他一个装，可是不够久。大把人是看伢子的人。现在同事们也这么牛人。
3: 让送一包。你也没得，冷面没得嘞。哎，这不俺这有些的几个人。
9: 这个人，呀。
3: 解码变小啊！
9: 同事们全部的，俺在南山同事们看见三不见不着，可 말해. 내 독심에 가지 말해.
4: 개세장 가장 같이 해.
1: 네, 내가 망고 시차 채우기. 가려 망고 접지. 장가 대화를 교류하기 매디. 장만라 투유의 구수대지에 채버터를 주. 더 꼬라 너구 루베 감도 뼈라지 김니 셀주이데 키나스가 도미도
9: 다치디 랑에 나 배바 교를 주샤
1: 다하디 지진디 토라 나네 징영 트웨미 넬주 드미도

0: 어찌 장기 라레 냠테 오고 봐도 야면의 라면가 미스터 아주
1: 캐슬 텐트 체외 장카랑 아래 땅파르 게는 마도 예 옥시그메티 캐서 제시 마시 예 세라라 직대시
2: 총신면체도 나드셔
0: 쉽지 못해서 싸움 주겠네
3: 아저 내 신나 쇼총신의 연비
4: 야 최고 말이 아저 독수리 맥히지 겨우 장말 겹 가져
3: 어?
5: 나 같이 해보지
3: 세고 팀장, 도위 190세제 전부 다시야.
0: 아직 독수리 대제 라격이.
3: 야지 아, 쟤는 예, 근데서 킨서 틀린 제우이나.
0: 걸로 주주 쟤는 다그리.
3: 주주 에, 용아.
0: 또 스쿠다. 아 마지. 대지.
3: 대박이시야.
4: 나 대박 켜내미.
3: 아, 대박이 끼치시다 시기.
0: 이 대박 오늘 마지. 개부장기지.
3: 개부장기 에.
0: 장가 개비 도 디제 배바 차부지
3: 장가 걸로 주주 지체나 땡은 그 수에 라스 도리 장가 럭부 치다 용아 내 차도 시대쳐 내 여부지 도 디제 격차라
6: 체당 렌베 류주 낭나 디당나 렌부 치
7: 我是金南金，小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舅 人家绿的身体的车都绿江南我拍摄
6: 绿糖君别谢俊尼给糖给点零影
8: 马上就绿军的呢啊你谢大光这轮的啊你太大出不去电影的觉得别吃不行这一下
6: 记得苦养别生看病给糖给君子影
8: 大龙啊大我这句电影列车深感古养过把养过家的也全部洗涤了一下
9: 留在电波群的深半面是几不动
10: 深不几不久呢脚踏的家人领住用力三月那的冬月那的多月那的菜人不觉得卡切削就了一下
6: 电话马队给我素养呢汤不穷呢铁脸泡把劲